0: 너희도 지구를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
1: 돌아가라고? 싫은데.
0: 그럼
1: 이래라 빨아.
0: 하라니요?
1: 네네네.
0: 하라니요?
2: 하라니.
1: 바라바라비. 이래라 빨아빠.
2: 빨아리.
1: 빨아.
0: 뭐야?
3: 나 미아야. 너도 외계인으로 변신해.
0: 하라리요?
4: 인간계가 가봐야겠어.
3: 괜찮아요? UFO는 어떻게 됐어?
5: 너희들 살아났네.
0: 너
6: 안 돼요.
3: 뭐?
6: 저 차에 있는 아저씨가 다 살려낸 거예요.
4: 너희가 본 외계인은 혼자 온 게 아니야. 근처에 거대한 UFO가 와 있어.
0: 뭐?
4: 배치가 갔는데 아무것도 못할 거야.
5: 감히 날 기절시키다니. 가서 혼내줄 테다.
7: 나도 갈게.
3: 나도.
4: 저기.
5: 어? 뭐가 저렇게 커?
4: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8: 뭔가 열렸어.
3: 함정일 수도 있어.
4: 그래도 들어가야 해.

0: 보자마자 이게 뭐냐? 응?
1: 띠어띠어!
2: 저 미안하다!
1: 얼레리오!
2: 꼴레리오!
3: 응? 바람일부부! 바람부!
0: 뭐냐? 밀리리오!
3: 베베부!
1: 바람부부!
3: 바라디오!
2: 띠어띠어!
1: 얼레리오!
2: 얼레리오!
4: 여기로 어떻게?
0: 응? 여긴 뭐냐? 우와!
1: 베리베리!
0: 아유, 깜짝이야! 안녕! 베리베리! 자! 자! 베리베리야!
1: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0: 베리베리야!
1: 봐봐!
0: 안 되겠다! 베리베리야!
4: 암흑마귀!
0: 이 녀석들! 밀리리야! 밀리리야! 다들 덤벼봐!

0: 문양!
1: 어서 가라,

0: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요.
1: 야, 야, 너 안 내려와?
2: 얘들아.
3: 아빠.
4: 어, 태형.
5: 수고들 했네.
2: 모냥, 말썽꾸러기가 마지막에 고생했네.
0: 뒤늦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3: 선계로 데려가겠습니다.
0: 벌받으며 근신하겠습니다.
5: 정말 반성하는군.
2: 모냥, 벌을 인간계에서 받는 건 어떠냐?
0: 네? 인간계에서요?
2: 인간계에서 누군가 또 너처럼 말썽 부리는 걸 막는 일을 하거라.
5: 아, 좋은 생각이지.
0: 좋아요, 태아. 고맙습니다.
3: 잘 됐다. 아빠, 저도 좀 더 있어도 되죠?
2: 넌 혹시 몽박사가 돌봐줄 수 있다면 허락하마.
1: 아니, 제가요? 아니, 그럼 딸처럼 생각하고 잘 돌보겠습니다.
3: 됐죠?
2: 그러거라.
5: 너 많이 너그러워졌다.
2: 어?
5: 발끈하게.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주는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3: 어, 가고 있어!
2: 패스! 아이고,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4: 잘 노는 메탈 카드봇이네.
5: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지.
4: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5: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9: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4: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9: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5: 아니거든.
9: 주는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0: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2: 조심해!
0: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로. 뭐야, 한번 붙지 않은 거냐?
5: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5: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5: 야!
4: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3: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10: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4: 그냥 내버려 두라고.
5: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5: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5: 그럼 이건?
11: 짐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2: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간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9: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5: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1: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5: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5: 너 자꾸 그렇게...
4: 그만, 그만.
0: 야, 뭐야? 싸우냐, 싸움?
8: 타이건, 멈춰!
0: 이 지대장의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3: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한다고, 제가?
0: 뭐라고? 널 잡아!
13: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5: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터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레유,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돈 너냐?
3: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6: 너무 느려.
5: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오.
3: 타이건, 돌아와!
5: 솔리, 내가...
3: 블레이어,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2: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처리 될 때도 되지 않았나?
4: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왜? 그것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오, 레온 로션. 블레이언!
5: 이거 놓지 못해!
4: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3: 온다! 이어나, 블레이언!
5: 알고 있어!
4: 스크림 오브 탈러!
3: 파이어로워, 블레이즈!
5: 파이어로워, 블레이즈!
0: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솔레이유, 여길 벗어나야 해!
4: 역시 보통이 아니시오.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만!
0: 어서! 이런! 먼저 피해!
3: 준, 괜찮아? 솔레이유가!
0: 스파이어! 괜찮니?
3: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7: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3: 이해가 안 돼.
7: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0: 뭐? 피닉스 파이어, 너!
4: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야. 너무 흥분했나?
0: 몸이 쳐버린 것처럼 뜨거워.
3: 피닉스 파이어!
4: 뭐야, 이거 엄한 곳을 꽂히셨군.
3: 블루카, 깨놈!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8: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3: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5: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3: 하지만
4: 병아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2: 블루캅, 날 건물에도 올려줘.
0: 와일드가디, 메가에 불러.
2: 준, 나에게 힘을.
3: 알았어.
4: 뭐야?
2: 얌전히 있어.
3: 와일드가디, 대장.
2: 와일드 칼리버.
0: 메가에 불러, 서둘러.
3: 크리스트.
2: 조금만 참아, 넌 강하잖아.
4: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2: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카드분.
4: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7: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0: 고생했어.
1: 늦지 않았나 봐.
2: 다행이야.
3: 피닉스 파이어.
4: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3: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4: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5: 어? 맞아 크레스트.
4: 어머니.
5: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1: 오랜만이야, 오빠.
4: 그래, 오랜만이야.
5: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1: 네, 어머니.
3: 잘 가.
1: 블레이온, 가자.
5: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0: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4: 잘 부탁할게.
3: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4: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2: 완성된 거야?
5: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4: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3: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4: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5: 그래? 준의 메탈 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1: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5: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1: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5: 그랬지.
1: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카드 보스는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5: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1: 네?
5: 아무것도 아니야.
1: 전 진지하다고요.
5: 준이 메탈카드 보스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1: 네.
5: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1: 절 메탈카드 보스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5: 괜찮아, 솔레이유?
1: 죄송해요.
6: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5: 우린 걱정 마, 게리슨.
6: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5: 괜찮아. 고마워.
1: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7: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5: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1: 어?
8: 진짜 깜짝 놀랐어.
1: 좋은 아침.
2: 좋은 아침.
9: 좋은 아침.
1: 좋은.
3: 좋은 아침.
1: 어젠 고마웠어.
3: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7: 손을 세워야지.
1: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3: 물론이지.
7: 박수?
2: 특종이다.
1: 이제 나죠.
3: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1: 미안해.

0: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브 Z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두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3: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4: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3: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5: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3: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6: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3: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7: 신사 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 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8: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9: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2: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한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2: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로고 출동이다! 네!
4: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10: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갑자기 난기류가!
11: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0: 움직일 수가 없어.
1: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엑스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타이탄 액션. 자, 타이탄 등장.
2: 오호,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1: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2: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1: 얼마든지!
2: 야! 하! 야!
3: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이카루스 액션!
1: 피닉스 액션! 자!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3: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1: 뭐라는 거야?
3: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0: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3: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4: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3: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0: 말도 안 돼. 눈앞의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3: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1: 레디 액션!
5: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0: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3: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1: 세나! 감히 세나를!
3: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6: 엄마, 저게 뭐야?
2: 새로 나온 영화인가?
7: 오, 특수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8: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9: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8: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9: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8: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10: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3: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1: 그럴 일은 없어!
0: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11: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1: 피닉스 액션 드론건!
4: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0: 맞아! 모두 발사!
1: 제

0: 어림없지.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1: 어떻게 된 거야?
0: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2: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3: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4: 진짜 실감나는데?
5: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4: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3: 영화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0: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5: 이렇게 끝낼 순 없어!
6: 하지만 방법이 없는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뺏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하이어로봇이니까요!
4: 좋다. 마리 팀장.
2: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7: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0: 에너젯

우리도 가자! 타이탄!

0: 방울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1: 마무리는 맡겨줘요.
0: 알겠어. 부탁할게.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얘들아! 예크로!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어?
1: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엑스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좋아, 간다.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뭐야? 어, 피닉스 나야!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헬가 침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3: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4: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서두자!
3: 어? 야, 멈춰! 거기 함정!
2: 재시동 완료.
0: 됐어! 살았다! 빨리 마그마 고를 부수자!
1: 다 열어보! 발사! 포기하지 마! 전부 쏟아부어!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0: 다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그런 공격쯤이야.
1: 야! 레스큐 슈커! 어! 야! 예!
0: 야! 타이탄 슈타! 야! 실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1: 야!
0: 뭐야?
1: 레스큐 슈커!
0: 타이탄 펀치!
1: 레스큐 패키지!
0: 정말 귀찮군! 레스큐 마그넷! 고! 자, 그럼 마무리! 간다! 일단, 고! 이제 끝이다!
2: 아빠! 어? 아빠라고?
1: 케이가! 제이의 아빠라니.
3: 제이, 알고 있었니?
2: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 네가 파이어 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2: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1: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4: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 로보니까.
5: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6: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2: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4: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1: 아휴, 하여간 못 말려.
7: 화재 발생! 화재 발생!
5: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2: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9: 출동! 파이어로보!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치킨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고부장님, 무슨 일로?
1: 배 상무님 안에 계시죠?
0: 사업 발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 아, 오늘이었죠? 사업 발표회.
0: 상무님과 따로 약속 잡아드릴까요?
1: 아닙니다. 직접 연락드리죠.
0: 진짜 오늘 사고 같은 건 터질까?
1: 사고?
2: 오늘 불바다 날이라 사업 발표회 강행하면 사고 난다고 배추동이 그랬잖아.
0: 에이, 그걸 믿냐?
3: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배추동.
4: 지하 1층입니다. 기자증과 신분증 미리 모두 준비해 주셨죠? 순서 지켜서 입장해 주세요.
5: 네, 부장님. 배추자 상무님은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셨답니다. 배추동 도사는 자리에 있고요. 보안팀에 내용 전달할까요?
1: 아니요. 기자들도 많고 일단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주변엔 이상 없죠?
5: 네. 지금 대기실에서 명상 중이세요. 경호원도 붙어 있고요.
1: 일단 저는 배상무가 농땡이 피우는 장소 위주로 둘러볼게요.
5: 네, 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하시죠.
6: 아, 괜찮아. 사장실 직속 비서님. 비서실도 오늘 비상이지?
5: 아,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덥다, 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제야 좀 숨 돌릴 만한데 갑자기 배추자 상무님 찾아오라고 또 난리 난리. 화장실 가신다더니 어디로 가신 거야?
7: 배상무님이요?
6: 아이, 배상무님이라면 아까. 이 팀장, 3번 카메라에 녹화된 거 돌려봐봐.
3: 나 못하겠어, 오빠. 이제 두 번은 못해. 그때도 유 사장 죽을 뻔했잖아. 애 하나도 다칠 뻔했다고.
8: 그래서 오빠가 이번엔 사람 없는 장소로 선정한 거잖니, 주자야. 우리 아직 목표액 못 채웠어. 유 사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려야지.
3: 아,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니까 와서 직접 불지르라고.
8: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3: 왜?
8: 우리 주자가 경력자니까. 방화 경력자.
3: 웃음이 나오냐고. 들킬 거야. 곳곳이 다 CCTV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찍혔을 거라고.
8: 주자야, 소은식품 때처럼 하면 돼. 그때도 20년 동안 안 들켰죠. 공소시효 지났죠. 무조건 알리바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자가
1: 나이가 몇인데 불장난이십니까? 대상무님.
9: 유니버스 그룹사 유리만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10: 어이가 없군, 배추동.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내 빼?
11: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온 회사가 비상인데 텅 빈 구 건물에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나쁜 짓은 몸에 해롭습니다, 배상무님.
3: 고부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1: 참 대범하십니다. 20년 전에야 아무도 상무님 얼굴을 몰랐다 쳐도 어떻게 본인 회사에 기름통 들고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3: 뭐 하는 거야?
1: 양초?
8: 배추자야!
3: 오빠!
1: 양초가 짧아져서 기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을 벌고 불이 나기 전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알리바이를 획득할 계획이었군요.
12: 불이야!
1: 미리 사고가 날 거라 예언하고 직접 사고를 만들어낸다. 재주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도사님.
9: 이로써 더 유레카 사업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다 해결됐습니다. 배도사 정규에 의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요.
5: 사업 발표회는 무사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0: 잠깐만요, 유리만 사장님. 더 유레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유니버스 직원 고모 씨가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A기업 예산지원 PPT에도 고모 씨가 토지 소유자 지모 씨를 따라붙었다는 김모 씨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13: 장난의 고졸이! 나 미치는 거 보려고 작정했어! 내 얼빠진 얼굴이 온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1: 죄송합니다, 사장님.
13: 에이, 제보자, 이거 김구일인가, 개지? 네 뒤통수 때리고 어크로스 갔던 개?
1: 김구일, 이 녀석.
13: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1: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13: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잠잠해져. 이참에 15년 근속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든가.
1: 기자들
13: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 죽은 듯이 빠져나가!
1: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다. 그것도 15년을.
0: 선배는 왜 생각도 안 해보세요? 선배한테 제일 먼저 어크로스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잖아요.
1: 구일아, 너 명함에 유니버스 로고 안 바꿔도 지금처럼 계약 다닐 자신 있어? 내 유능함이 사실은 회사 이름의 유능함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냐고.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야. 며칠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자.
0: 내가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도망이라고요? 선배가 익숙함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새로운 길과 익숙한 길, 그 어느 쪽으로 달린다 한들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9: 더 유레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3: 금시초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난초 구경하고 화방 다닌 게 답니다.
7: 저는 두리 씨한테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두리 씨 파이팅!
12: 두리 회원님, 보고 싶어. 이거 보면 콜미?
14: 두리 회원님, 보고 있지? 내가 현장 하나 끝날 때마다 서운해하면 우리 천정국 씨가 해준 말이 있다. 장소를 사랑하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애 많이 썼다, 두리 회원님.
1: 왜 나는 단 한 번도 이 캔버스에 바깥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걸까?
15: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왜 누가 하느라도 책임을 물어야 여론이 진정을.
13: 고부장 호출해!
1: 네,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사 입장과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과도한 성과 욕심에 의한 일탈 정도면 면피가 될 겁니다.
13: 먼저 말해주니 고맙군.
1: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포기하세요.
13: 미친 거야? 이게 직원 하나 잘하는데 사장인 내가 뭘 포기해?
1: 아, 예. 그렇게 뻗대실 줄 알고 예의상 여쭤본 겁니다.
13: 뭐, 뻗대? 이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
1: 네, 접니다, 배추동 도사님.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운 속도가 0.
13: 네가 왜 배추동이랑 연락을 해? 노트북에 뭘 받는 건데?
1: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3: 이게 뭐야?
1: 어떻게 증거들 싹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공소시효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협조하시고 갖고 있는 거 챙겨 엑시트 하실래요? 페인폴도 왔고 횡령폴도에 무슨 파일이 1081개나 됩니까?
13: 그만! 너 나한테 왜 이래? 그깟 동네 문화센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지킬 이유가 있어?
1: 당연하죠. 요즘 도토리 문화센터 재취업 강자 엄청 핫한 거 모르십니까? 강습료가 다른 센터의 절반인데 취업 성공하면 환급까지 해준대요. 아, 이러니 맨날 예산 부족이지.
13: 뭔 소리야?
1: 제가 아무래도 실업자다 보니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거든요.
9: 유니버스는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매운동 여론은 점점 더...
16: 고부장님 진짜 아쉽겠다. 본부장 별다는 게 코앞이셨는데 TF하면서 서훈 씨랑 친하지 않았어? 퇴사하고 연락 없으셔?
3: 부장님! 빠잉!
4: 빠잉!
3: 빠잉!
17: 어이없어.
1: 퇴사한 첫날 할 일 목록부터 만들었다. 그중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먹고 또 울고 또 자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요즘 배달비를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이군. 다들 비상이겠어. 어?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한 코를 뜨고 다른 생각이 들라치면 다음 코가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잃고 날뛰던 생각들은 어느새 실뭉치처럼 작아져서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아, 조금만 더 뜨면 오늘 별다는 건데.
18: 32-A실 찾으시는 거 맞죠?
1: 아, 감사합니다.
18: 이탈리아 한정 제작한 대바늘 세트예요. 한번 쥐어보세요.
1: 어, 그래도 됩니까? 오, 이 그립감.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18: 그럴 만한 가격이긴 하죠.
1: 무전무님.
19: 뭐야, 고부장. 웬일로 연락을?
1: 사업 아이템 아직이시죠? 대박 아이템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시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12: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55세. 월요일은 목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은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한때는 사라질 뻔했던 곳.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이야기 할머니 남샘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지런한 다람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마을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았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부지런한 다람쥐는 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 잘 묻어뒀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부지런한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둔 곳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예요.
20: 내가 바보라서 도토리를 다 잃어버렸어.
12: 부지런한 다람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도토리들이 싹을 틔어서 커다란 도토리 나무 숲이 됐지 뭐예요.
14: 어디 보자. 박부희 회원님 왔으면 손 들어 보이소.
21: 네.
14: 어? 잠깐만, 이게 누구?
1: 늦어서 죄송합니다.
12: 그 이후 부지런한 다람쥐는
1: 안녕하세요, 고두리 회원입니다.
12: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2: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0: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2: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1: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3: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와, 확실히 힘들다. 보통 일이 아니네. 아, 어지러워. 와, 한 시간에 500원.
9: 나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10: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11: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갚아줘.
9: 알았어, 알았어.
8: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고기라도 먹어.
9: 브라더 스테이크.
8: 여기가 고기네.
10: 고기류다, 고기류.
8: 와, 이게 다 소네.
9: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10: 갈비살.
8: 1kg라도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10: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12: 2kg and half.
9: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12: Yeah.
9: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12: Something.
8: How much is 1kg? How much is
10: 1kg?
9: 1kg.
12: For
8: 417.
9: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8: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이게
10: 음료수.

0: 같은 거.
1: 음료수 같은 거 살까?
2: 1kg로 충분한가, 우리가?
0: 되겠지만.
1: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0: 한 끼 정도. 아,
1: 그치. 오케이, 1kg. 1kg. 1kg.
2: 1kg and service little bit.
1: 어, 그게 200 정도네. 어. 딱. 오, 나이스.
2: 딱 굿.
1: 예, 오케이. 땡큐. 땡큐.
0: 어디 갔냐? 커피 어디 갔냐?
2: 잠깐만. 16,000원.
1: 어.
3: 그러면
2: 저희 카트가 필요 없었네요.
0: 땡큐, 땡큐.
2: 스테이크 다음 끝이네.
0: 그러네.
1: 버터 있으면 좋은데. 버터 있으면 맛있어.
2: 버터 상가요?
0: 구경만 할까요?
2: 720파운드 있으니까 지금. 잉글리시? 잉글리시? 아, where is butter? Butter?
1: 예. 오. 오. 오, 야.
2: 야, 나이스.
1: 고아에서 주는.
2: 어. 그, 맞네. 그, 비행기 타면 주는.
1: 어, 그래서 몇 개?
2: 빵이랑.
1: 일단, 이 정도 살까? 다섯 개?
0: 응. 충분할 것 같은데요?
2: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라고 하시네. 나 20대에서 오빠 얘기를 듣네.
0: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4: 네. 오, 진짜.
1: 잘하신다.
0: 한국에 있다 오셨어요?
1: 아, 그래요?
0: 아, 두 달 있으셨는데, 한국에.
2: 지구 오락실? 지구? 지구
0: 트와이스 좋아하네.
2: 트와이스 프렌드.
0: 사나 프렌드. 트와이스 사나 프렌드.
2: 안 믿는다, 안 믿는다.
5: 그렇겠지. 산 아닌데, 나는. 의미 없지.
1: 준빈이, 네. 어, 뭐, 먹시고 뭐, 사. 아.
2: 감사합니다. 제로 혼란 없네.
0: 여기 하나 있어, 제로.
2: 어, 있다.
1: 이게 제로 슈가가 또 몸이한테 안 좋은 거 알지?
2: 살찌자.
1: 아, 살찌는 거 아니야. 몸이한테 엄청 안 좋아. 원래는. 진짜 안 좋아.
2: 진짜 안 좋다고. 어. 산에서 진짜 안 좋다고.
1: 그러니까 이거는 맥주 아니네.
0: 맥주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제로가 내려.
2: 파인애플 주스.
1: 아,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가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0: 끝나자.
1: 안 돼?
0: 안 돼?
2: 아니, 버터가 비싸네. 아, 돈은 돼요.
0: 돈 돼. 가자, 일단 가자, 일단.
1: 일단.
0: 거기 앞에 또 슈퍼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오빠?
1: 야, 어디에 소금이나 그거 있어?
0: 그 밑에 있는 거? 갔다 와볼게요. 갖고 올게요. 소금이랑 후추.
1: 이게 불 키우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 이게.
2: 그쵸. 근데 많이 해보겠어, 저 여행 가서.
1: 그치. 이게 뭐 또.
2: 기름 같은 거.
0: 난, 어, 후추가 없네.
2: 후추가 없어.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0: 아요?
1: 저 없어, 없어.
2: 없어, 있어, 있어, 있어. 내가 그 주방에 봤는데 있어.
1: 아, 그래?
2: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1: 어디서 봤어, 너는?
2: 어?
1: 어디서 봤어?
2: 그 통 같은 게 있는데.
0: 후추가 없어.
2: 다 썼구나.
1: 소금 이거밖에 없어?
0: 소금 이거고 소금이 모자르나요? 어. 너무 모자르죠? 고기에 비해서. 왜냐면 아까 후추랑 소금 있다 그래서 안 샀거든요.
1: 아이.
2: Do you have a salt and pepper?
6: 프랭크포 다운스테어.
2: 아, 땡큐 베리 머치.
0: 땡큐 베리 머치.
2: 어, 갖다 놓은데요. 되게 친절하시다.
1: 그럼 불은 준민이가 키워.
0: 아, 이게 수치네.
2: 근데 애초에 불 피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 착화제랑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오, 브라더. 라이터로 된다고? 어? Where did you get this one? Where?
6: Supermarket.
2: 아?
6: For the supermarket.
2: Korean. S.
6: Yeah, yeah. It's Korean. Yeah.
2: S.
1: 아, 그 코리안 거야?
2: 한국 담배.
1: 어.
2: 이게 붙나 이렇게 해서?
1: 시간 걸리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2: 이거 토치로 안 한다고 이걸?
1: 그럼 한번 보자.
2: 불이 없었는데? 이거 내 처마 내 따탈려고 남겼나? 하얘지게 이렇게 생겼어.

0: 시끄럽고 시끄럽고.
1: 이게 소스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아 대박 대박 대박.
2: 여기 한번 축구해 가자.
0: 괜찮아요? 아.
2: 기름기 좀 뺄게. 약간 좀 이상하니까. 아,
0: 형님 원하신 대로.
3: 이 비계 넣길 잘했네. 이제 둘이 이제 화끈하네 좀.
0: 뭔가 이 쉐입 이런 게 이 시즈닝 하는 게 다르다니까. 이 스냅이.
3: 시즈닝을 또 듬뿍듬뿍 스타일로 하시네.

0: 예.
1: 고기 잘 굽는 비법 같은 거 있어요, 언니?
0: 확실히 이게 뭐 나라마다 틀리긴 틀리지만 고기랑 통화해야 돼.
2: 고기랑 통해야 된다.
1: 통화해야 돼?
0: 통화. 얘기해야 된다. 아. 이게 육주가 아직 안 나왔잖아.
2: 아직 안 나왔어.
0: 물어야 돼, 저거.
2: 고기 굽는 거 자체가 좀 디테일한 것 같아. 물도 중요하고.
1: 알면 알수록 어려워.
2: 어. 그리고 한 끗 차이로 맛이 확 달라지잖아. 오빠가 얘기한 그 육즙 몰랐나 봐.
1: 어, 고 스테이크 집 같은데, 형님?
2: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고기를 먹는다?
1: 낭만은 미쳤다.
2: 낭만이지.
1: 오.
2: 어, 익었네.
1: 익었다.
2: 익었다. 먹어봐, 준비라.
1: 맛있다.
2: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1: 역시 추성훈 스테이크.
2: 와우.
1: 아니, 어떻게 여기서 똑같은 맛을 내요? 스테이크 그거를? 비법 없어요?
0: 근데 소금이나 후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 근데. 와.
2: 근데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0: 설마 이 정도라면 다 되거든.
1: 혹시 비밀이라서 안 말해줄까?
0: 아니야. 그런 거 없어.
1: 둘러대는 느낌인데요, 형님.
0: 아, 없어.
2: 오빠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1: 감사합니다. 와. 한국인 것 같아요.
2: 입으면 씹을수록 맛있다.
0: 이런 건 조금 약간 웰담에서 먹어야 돼. 왜냐면 소고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쌀밥 싹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0: 아, 맛있어.
1: 그 스테이크 소스 뿌려서.
2: 우리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바로 하나 보여줬어. 그치? 와, 너무 맛있다.
1: 없어졌네?
0: 바로 하나 보여줬어.
2: 와, 너무 맛있다.
0: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어.
1: 이거보다
0: 스테이크보다. 버터 넣으면 훨씬 달라져.
1: 오! 야, 만원 행복이네.
2: 나 와.
0: 야, 완전 다르지?
2: 야, 준민아, 너무 맛있다. 이 고급진 맛, 와.
1: 우와.
2: 우와. 우와. 이 단짠단짠.
0: 우와. 와, 이거는 엄마야. 마타가 이렇게 하면 맛있지.
1: 진짜 작은 재료로 저만 내기 쉽지 않다.
2: 쉽지 않아.
1: 카트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17,000원으로 와.
2: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1: 야, 근데.
0: 자.
1: 네. 고생하셨습니다.
2: 네. 아우. 식어도 맛있어.
1: 바베큐 바텐더로 앉아서 이렇게 피라미드 보면서 먹을 줄 알았는데.
0: 아, 피라미드 한 번도 안 봤네. 아.
2: 이번 거를 피라미드 보면서.
0: 아, 그러네요. 한 번도 안 봤어. 자.
1: 잘 먹겠습니다.
2: 아, 잘 먹겠습니다.
1: 따뜻한 거 진짜 맛있지.
0: 아, 피라미드 보면서.
1: 요즘 좀 기운이 좀 나네요. 가부라기 잘한 것 같아요.
2: 사람이 좀 기력이 없을 땐 가부를 좀 해야 돼.
1: 특히 오늘 일이 힘들었잖아.
0: 아, 허리 다 아프고 진짜.
2: 끝이 없다, 쓰레기가.
0: 끝이 없어. 야, 진짜 오늘 이때급이.
2: 아, 오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좀 호강 하네요.
1: 요리 같았어, 요리.
0: 아, 뭐 같이 먹었잖아.
3: 내일 일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2: 내가 어제 여기다 붙여놓지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1: 아니, 저기?
2: 어디에 뭐가 고지가 돼
0: 있어? 맞아.
2: 어디 있어?
4: 봐봐. 어디 있을 거야.
1: 여기 붙어있다.
2: 어어어어어.
0: 가자. 오, 잘 잡았네.

0: 섬유공장 알바생 10시 지금 현상수배 살짝
1: 땅땅 사람을 쳤습니다.
0: 미국 FBI 지금
1: 땅땅 따당 땅. 아니 이게 조명 때문에
0: 조명이 형이 좀 무서워요 지금.
2: 되게 좀 무섭네요. 먹을 착하네.
0: 120파운드면 4,000원인가? 3,000원인가?
1: 하루에 3,000원이야?
0: 여긴 쟤는 3,000원 해주네.
1: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왜 둘밖에 안 가는 거예요?
3: 한 분은 기차를 예매하러 가고 두 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떨까? 내일은 저희가 타이로 떠나서 룩소르라는 남쪽 도시로 이동하려고 해요. 근데 가실 때 야간 기차 있어요. 낭만이 넘치는.
4: 기차에서 자는 거.
3: 기차에서 잘 수 있는. 10시간 넘어. 12시간
0: 넘어.
1: 12시간.
0: 침대 기차. 그래도... 저는 많이 탄데 불편할 텐데.
5: 그래 불편하지.
0: 지난번에 그 저희 충칭 떠날 때 일을 그때 우리 둘이 안 했잖아요.
5: 둘이
4: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0: 그럼 이번에는 저희 둘이 하고 은지가 기차표 예약하는 게
4: 오케이 그래도 돼.
1: 근데 해외 여행에서 기차 예매할 땐 주로 약간 현장 발권을 많이 이용해?
0: 보통 요런 나라,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나라는 티켓을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우리가
1: 안전하다.
0: 왜냐면 내일 밤에 바로 가야 되니까.
3: 은지 씨 혼자서 기차표 예매해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1: KTX로 어플은 예매해본 적 있어요. 부천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뭐 공주 가는 거.
0: 똑같아. 단지 언어가 다를 뿐.
1: 언어가 다를 뿐.
2: 해볼래?
1: 그래, 해볼게요.
2: 그럼 우리 둘이 가자, 그럼.
0: 우리 공유공장
4: 우리 둘이가 갈게요, 그러면. 화이팅 하자, 그러면.
1: 화이팅!
4: 오케이, 그래. 가자, 그러면.

0: 우리가 가는 시장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1: 제일 유명한 시장. 근데 골동품 시장을 형님 왜 가시는 거예요?
2: 기념품 같은 거 가짜잖아. 네. 나는 그런 가짜 싫거든.
1: 진짜 이집트 골동품을 갖고 싶은 거죠?
2: 그렇지. 네.
3: 아니야. 가짜니까 있어.
4: 진짜 찐 유물을 갖고 싶었던 거야.
2: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느낀 거를 사야 되니까.
0: 느낌이 딱 와야
2: 느낌이 있는 거 있을 거야.
1: 여기서는 진짜 몇천 년 전 물건을 팔 수 있잖아.
0: 근데 진짜 그 시장에 가면 그런 약간 진짜 우리가 옛날 물건 같은 걸 살 수 있죠?
5: 이게 사실 알 수 없어요.
0: 없다고요?
1: 그러니까 유물인 척하는 그런 페이크 제품이구나.
2: 뭐 그래도 혹시나
1: 혹시나
5: 진짜 없는 거
2: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약간 있잖아 어디 태국 어디 가면 야 이리 와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다 에그 에스쿱 있다 이런 거 하잖아
1: 야 에스쿱 짝퉁 아니야
2: 에스쿱 그러니까 짝퉁이네
0: 우리나라 남대문 같은 느낌
2: 그러니까
0: 야 이리 와봐
2: 애기 때 많이 봤지 그런 거

0: 매력적이라 이쁘다.
1: 이제 막 가게 열리 시작한 아침이라서.
0: 건물들이 진짜 오래됐다.
2: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건물 자체가 완전 옛날에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약간 느낌이 이게 너무 좋다. 이게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게 길거리 있잖아. 이게 와, 여기다 또 어, 분위기도 엄청 좋은데.
1: 와, 나 잠깐 그 해리포터 거기 다이아건 엘리로 돌아온 거 같아.
3: He's a movie star? Movie star?
1: Yeah, he's a movie star.
2: Yeah, movie star. Yeah, I know. Hey. Go to Hollywood. 일단 몸이 좋으면 다 좋아요. 어, 조심.
0: 생명과 번영이 맞네.
4: 멋있는 멋.
1: 아, do you have a real like?
4: Excuse me.
1: No, no copy.
0: 오빠가 얘기한 거다. 오빠가 얘기한 거다. 들어와봐.
2: 오케이. 야, 이리 와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다. 에이크, 에이크, 에스쿠비.
1: 일단 안 사도 일단 들어오세요.
4: This one. Just stone. Okay. Okay. But this is the fake.
2: Oh, it's the fake.
4: This is the fake. Uh-huh. But the stone is uh-huh. good quality. Mm-hmm. Oh. This is the same the original. Mm-hmm. Look. This is antique.
0: Antique.
4: This is antique, the same the original. Excuse me. Uh-huh. This is not fake.
2: No.
1: Huh?
4: Not fake.
1: How it's how many years this one?
4: This one here maybe start here just 15 years.
2: 15 years.
4: 15 years like that.
1: 15년밖에 안 됐네.
2: 그러니까.
1: Okay.
4: Thank
1: you very much.
2: Thank you, bro.
4: Yeah,
2: thank you, bro.
1: Thank you.
2: 근데 확실히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0: 오히려
2: 진짜
0: 신뢰가...
2: 뭐 다 진짜 얘기해 줬어 그 친구가. 그거는 몸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0: 머슬맨이야.
2: 어, 예, 머슬 통화했어.
1: 머슬맨은 거짓말. 머슬맨 놀라이. 놀라이.
2: 그러니까 이게 머슬 토크야. 머슬 토크.
0: 머슬 토크.
2: 우리는 머슬 토크했어 지금.
1: 머슬 토크. 힘내봐.
2: 민준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니까 그 바지 바지 이게 좀 이렇게 찢어서 할 수 있잖아.
1: 할 수 있어?
2: 어, 할 수 있지.
0: 야, 이런 거 잘 어울리겠다.
1: 뭐야, 들어오란데 또?
0: 어, 또.
1: 머슬맨 아닌데요? 이분은 나랑 비슷한데?
2: 어, 머슬맨 아니야. 나랑 너는 집안 토크해, 집안.
1: 집안 토크. 집안 토크.
2: 이게 여기 이렇게 찢어는 거 없나?
0: 오픈도 있어?
1: 와, 말하는 대로 다 나와.
2: 와, 봐봐.
0: 봐봐.
1: 어, 너무 오픈인데? 심하잖아, 이거.
2: 아, 이게 입잖아?
0: 예쁘.
2: 쳐봐.
1: 어, 가려지네.
2: 어, 가려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하면 다 보여.
1: 아,
2: 그러니까.
1: 그래도 뭐,
0: 시원하긴 하겠다.
1: 어, 이거 괜찮다, 이거.
0: 어.
2: 야, 무아카르, 디펜 칼로스?
0: 어, 야.
2: 야,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0: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다. 그런데?
1: 아, 그 중요한 건 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많이 불러서. 걱정이야. 둘이 너무 지금 마음에 드는 표시를 이미 나한테 해놨어.
2: 아, 네네네.
1: 난 최대한 정색하고 샀는데.
5: For you?
0: Yes.
1: No. Oh, just wait. How much?
2: I like it. Three.
1: 아?
2: 안에서 얘기하자고.
1: 왜?
2: 숍.
0: 안에서 얘기하자.
2: 안에서 왜? 얘기하자.
0: 교무실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6: This is handmade.
1: Handmade.
6: Yeah. 550. I make a discount for you. 2,400.
1: 6만? 에이.
2: 세에서 6만 원?
1: 6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아니야.
2: 한번 나가야 돼. 한번 나가야 돼. 와, 근데 이런 거를 준비 진짜 잘해. 와, 나도 배워야 되는데.
1: 파이널 프라이스.
2: 얼마였어? 그?
1: 하나 만 원. 네, 3만 원.
2: 하나 만 원. 처음에는 하나 2만 원과 3만 원 있었잖아. 아닌가? 뭐 이상하네. 이게 미니백 주는데 이거는 여쭤기 열고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잡으러?
0: 머슬맨이라서 일부러 안 뚫려 있는 거 줬나?
2: 뭐야? 아, 그 뜨더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거는 입어도 그냥 평소에 입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
0: 근데 안에
2: 안에 안 입어야지.
0: 파지 같은 걸 입어야 되나?
2: 아니, 안 입어야지. 이런 걸 무조건 안 입어야지. 이게 매력이지.
0: 아니,
2: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보여.
0: 인센스인가?
2: 이거 좋다.
1: 이집트식.
2: 이게 향 너무 좋아.
0: 좋아요?
2: 어.
0: 괜찮네. 달달하네.
2: How
1: much? 150. Oh my god, so expensive.
7: This is lotus flower.
2: 와, 이것도 좋아. 야,
0: 엄마, 엄청 이것도 좋아.
2: 아니, 이것도 좋아.
0: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그냥 섹시한 향이다. 오.
1: 이거 아저씨 목욕탕 냄새 살짝 나서 너무 좋다.
2: 아, 이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싫어.
1: 아저씨 향수 냄새.
2: 어, 이제 마비가 되네. 슬슬 마비.
1: 어, 이거는 라벤더 그냥.
0: 언제가? 우와,
1: 아니, 맞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그 중동 목욕탕 가면 있는 냄새거든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사요?
2: 12개.
1: 어?
2: 12개.
1: 거의 연필사듯이 사네. 100, 100.
7: 123.
1: 100, 100. 오케이, 됐어요. 100이에요. 아, 뭐, 3,000원으로 깎았어요.
2: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이거 사, 사, 사.
1: 아, 진짜요?
2: 어, 사, 사, 사.
0: 대박.
2: 이거 믿고, 믿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t's done. 자, 여기서 네가 나온다.
1: 네, 형님이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0: 야, 아저씨. 느낌 보자. 3100이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 9만 원.
0: 9만 원? 깎어.
2: 뭐, 그러면.
0: 오빠,
2: 사. 아니, 뭐, 3만 하면 되지.
1: 아니야. 한참 더 깎아야
0: 돼. 2호 깎아, 2호.
7: No, this is for free and they give the final price for you. This is for
2: free.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산재를 하자.
0: 여기. 오케이. 잘했다. 됐다.
1: Thank you.
0: Thank you.
1: 네, 감사합니다, 이거.
2: 아유, 아니.
0: 아니, 근데 치즈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1: 맛있다?
0: 자극적이지?
1: 아, 이게 맛, 이게 우찌구나.
2: 오랜만에 이런 거 먹었네.
1: 진짜, 와.
0: 며칠 만에.
1: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다.
1: 와. 아, 진짜 맛있네. 와.
2: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야, 이걸 뭐야? 이렇게 아. 되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네.
0: 좋네, 자극적이고.
1: 야, 심지어 이 기분 케첩까지.
2: 아, 케첩, 어. 케첩은 샀거든, 옆에도.
0: 아, 맛있다.
2: 야, 케첩 넣으면.
0: 더 자극적이어서 맛있어. 와.
1: 이야, 4,000원짜리 피자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2: 너무 재밌었지. 네. 쇼핑도 하고. 네. 이게 뭐 여행 맛이 있잖아? 아닌가?
0: 여행의 맛. 저는 이제 기차표를 사러 가야
2: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둘이는 좀 일을 하러 갔다 올게. 근데 그 대신 너는 이게 무조건 왜 퍼스트 클래스 사야 된다? 침대 있는 거. 무조건.
0: 퍼스트 클래스, 침대 있는 거, 루소르.
2: 오케이. 거기까지 세 명. 앉아서 12시간 힘들어.
0: 할 수 있어.
2: 할 수 있지.
0: 할 수 있어. 잘해오게.
2: 자, 갔다 와.
0: 갔다 올게.
2: 어, 그래. 자, 우리는 일을 하러 가자. 쟤, 그렇지.
1: 무슨 일 하려고?
2: 그러니까, 아. 오, 여기서 펜션 있네. 와. 펜션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나는. 없나? 너도 PT 받아.
1: 저는 PT 결제해놓고 지금 안 간 게 100만 원이 넘어요. 결제해놨는데, 안 가.
2: 아, 이거 아깝네.
1: 궁금했던 게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형님은. 몇 살까지 할 거예요?
2: 너무 힘들어, 안 하면.
1: 아, 안 하는 게 힘들어.
2: 촬영 같은 거 하기 전에 해야 이게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1: 완전 반대네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 운동하면은 촬영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2: 너무 좋아해서.
1: 저도 운동 너무 싫어해서.
2: 아, 그렇지. 잘 만났다, 우리.
1: 그러네.
2: 아, 야, 앞에 봐봐.
1: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2: 옛날이 완전 옛날에. 오. 야. 야, 영화에서 나오는 느낌이잖아. 아,
1: 그치? 여기 진짜 올드타운인데?
2: 와.
1: 여기서 공장이 있다고?
2: 어우, 그, 저긴 것 같아. 왜 보면 색깔이 하얀 거 있고.
1: 그러네.
2: 색깔 다.

0: 여기 사장님인 것 같아. 아이고,
1: 네. 살람알레이쿰.
0: 살람알레이쿰. 들어가면 되나?
1: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저 빛 들어오는 거 봐.
0: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이 빛이 대박이네. 우와.
1: 이게 뭐야, 여기? 미쳤다.
2: 나로메리아 칸타와의 주인산.
0: 우와,
2: 125. 네. احنا بنشتغل زي الفراعنه نكاد بتشتغل زمان بقى 125 سنه
1: 형님이 찾던 네? 옛날 게 여기 있네요
2: يعني ما بيشتغلش زي هناك زي المسابق الكبيره دي علشان احنا بنسبق من 5 كيلو انما احنا على حسب العينه بنشتغل
1: اوكي كم اول يمسك 하는 거예요
2: أول حاجة بتتعمل.
1: 다리에서. 이게 그거.

0: 깨냐.
1: 아, 먼저 물 짜고 그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2: 아니 그냥 괜찮아. 그냥 물이야.
0: 아, 짠이야. 그냥 따뜻하게 그러면 또 피지 않는 거.
1: 어?
0: 뭐 싸해? 알았어 해. 뭐?
3: 아,

0: 뭘? 에이.
1: 와, 어이없다. 어떻게 하고?
0: 놀라. 깨다. MC 깨다.
1: 깨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깨다.
0: 깨다.
1: 너?
0: 이다해.

0: 아니, 아재 리프트.
1: 어렵네.
0: 라면 깨워봤어.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he step, baby. 다르다.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다한테 간다. 나는 다한테 간다. 아, 여기. 오케이.
3: 올로 봐, 이로.
1: 아, 이렇게. 이렇게.
0: 와, 네.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묻기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1: 이게
2: 진짜 어렵다.
0: 아, 넘버 원지. 애들 왔다. 무슨 일이?
2: 또 겁이 나.
0: 무슨 일이야? 니케다. 무슨 니케다.
2: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0: 아이.
2: 진짜 되게 쉬워 보인다, 안 돼.
0: 자, 저거를 왔어.
2: 오케이?
1: 와, 이게 걸리면서 우리 다 빼빠져 있어, 여기. 그래서 스톱 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하마.
1: 마하마. 마하마.
2: 마함.
1: 주.
2: 준빈.
1: 준빈.
0: 셔럽 도머스.
1: 오케이,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그 사람에게 50년.
1: 50년?
0: 50년. 이대로 파해. 말하면 할게. 그 샬라 샬라 케다. 샬라 샬라.
3: 헬로와이로스.
1: 손주소.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달아. 달아.
1: 오, 저 간다 간다 저쪽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1: 오.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아주 안 돼. 아주 안 될 땐.
1: 이게, 오. 와, 이게 색깔.
2: 아니, 잠깐.
0: 아우, 자야라, 진짜.
1: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야
0: 하는구나,
2: 여기서.
0: 이? 다이에는. 내가 이제 야하고
2: 싹. 어렵다.
1: 색깔,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2: 이거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 R&D 센터네.
1: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이거 또 나왔다, 색깔.
2: 우와.
1: 자, 우리도 해라. 조금 틀려.
0: 아, 조금 더 해야 돼.
1: 진짜. 와, 디테일하게.
2: 똑같아. 만족하세요?
1: 한 번 더. 오!
2: 진짜 됐다. 이번에.
1: 이게 끝? 응?
2: 아이스. 오케이?
0: 땡큐, 러브락. 아직.

0: 좋아한다.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1: 오, 집어넣어. 오,
0: 오, 알르. 알르. 골로 알르, 몇 강이. 알르.
2: 야, 재밌다. 야, 이. 초등학생이 돌아온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 놀이 하는 거야.
0: 아,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3: 일단, 말렘.
1: 오, 말렘.
2: 말렘.
1: 말렘.
2: 말렘? 근데 선생님 손은, 손,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0: 그린맨. 그게.
2: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3: 두셔댔다. 두셔댔다 한 번도. 아, 저것들 때렸다.
2: 그럼 이거는 얼마나예요?
3: 이야기 100마리. 먹기 노스 세아 세아.
1: 와,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2: 야, 허리. 아, 가자.

0: 기차표를 사러 가고 싶더라.
1: 오빠 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아니었습니다. 싱글룸이 있고 더블룸이 있던데. 근데 더블로 쓰면 거기에 또 낯선 어떤 새로운 여행객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퍼스트 클래스. 무조건 13시간을 자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오빠 왔네. 아이. 살람 알라이코.

0: 여자친구를 불러야겠다. 바빠? 바쁘니?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형사념.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에 콘드로이친 1200.
0: 아,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 너 바빠?
6: 뭐 도와줄 거 있어?
0: 이집트 택시 기사님께 기지 여기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싶어.
6: 그럼
0: 알라 타우실리 일라 마하타 알기자.
7: You speak English?
0: Very very low. My English level very very low.
7: Oh yeah.
0: 아, sorry.
8: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9: What's your name? Where you are born? Matador.
0: Matador.
9: Welcome.
0: Welcome, welcome. Matador.
9: My name's Ali.
0: Ali! Oh, Prince Ali. La, la, la, la, la, la, la, la, la. Prince Ali. La, la, la, la, la, la. FX Hot Summer. Hot Summer. A hot.
9: Good sound.
0: Good sound, thank you.
7: Are you famous?
0: It's me?
7: Huh?
0: Yes.
10: She's a singer in Korea.
0: Singer in Korea. It doesn't hit her like a strong heart. And a little love. And a little one. Little, little love. Sorry. Giza Station. Thank you, Ali. 으쨔! 오, 기사역이 생각보다 꽤

0: 어차피 외매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야, 기차역이 엄청 붐비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슬리핑 트레인 티켓 오피스. 슬리핑 트레인. 어? 여긴가? 트레인 넘버?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 아, 여기 차 타시는 분들이 많네. 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의 눈칫밥 인생 32년 차.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Excuse me? 슬리핑 기차 웨어 티켓 you know? Hello? Hello? Thank you. Do you speak English? Thank you. 여기 English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뭐라 써 있는 건데? 4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는 밤낮 티켓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 슬리핑 기차. 룩소르. 트레인. 예, 트레인 티켓. Where by?
1: Here.
0: Here? In line. Oh, thank you. 아, 여기서 잠깐 서 있으면 된다는데? 여기 한번 서 있어볼까? My name is 은지. 은지. Yes? Yeah! Coming. Thank you. Yes. 어우, 야, 나 팬사인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와우,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 와우, 아우, 아. How long? 티켓. 오, 티켓. 오케이. 스탠딩 티켓인데? 아, 스탠딩 티켓. 우리는 슬리핑 티켓인데, 슬리핑. 오케이, 땡큐. 슈크란. 잠깐만. 티켓을 살라 그랬는데 저희가 스탠딩이었네?
2: 침대 있는 거. 침대 무조건.
3: 아. 무조건 왜 퍼스트 클래스 사야 된다?
2: 무조건, 어.
0: 잠깐만. 슬리핑 티켓. 아, 슬리핑 티켓. 그럼 아까 봤던 저희가 그 슬리핑인가? 여긴가?

0: 73?
1: Yes.
0: 63.
1: Oh,
0: down.
1: Down. Ye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그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서버 다운이 되면 금방 뭐 어떻게 뭐 택시 타고라도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가 사사사사사 대처가 가능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해외에서 갑자기 서버 다운이라 하니까 내 멘탈도 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
2: 아,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거기.
3: 무함메살라. 아빠, 아이와. 아이와.
2: 내 거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한번 해볼게.
3: 비슷해가지고.
4: 와.
3: 와.
2: 야.

0: 와,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1: 야!
2: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0: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고, 뺏을게, 뺏게, 내가 뺏게.
2: 이거 아래?
3: 자, 이게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2: 오케이.
3: 너는 먼저 이렇게 해봐.
0: 그렇지.
3: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2: 불주옥이야,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3: 나도 일본,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지.
2: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갈릭 플랜타 비! 갈릭 플랜타 비! 갈릭 플랜타 비!
3: 뭐라고?
4: 갈릭 플랜타 비!
5: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4: 갈릭 플랜타 비!
5: 잘 하고 계셔서.
3: 뭐라고?
2: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화내는 것처럼 말하는 거.
4: 아유, 깨라이, 아유, 깨라이.
2: 됐죠, 아이와?
4: 아이와? 아이와?
2: 으쌰!
3: 마지막.
2: 와, 와. 마한마. 아이와?
4: 아이, 뭘 세상에.
3: 돈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2: 이거 몇 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3: 한 번 살려,
4: 한 번 살려.
3: 와, 대박이다.
2: 아이와?
3: 아, 뜨거워. 와, 빛이 진짜 특이네, 진짜.
2: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3: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2: 헤라클레스.
0: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2: 아, 예.
3: 오.
2: 없네. 진짜 가팔라요.
3: 아, 그래? 네. 우와, 그러네. 조심.
2: 와, 예쁘다.
3: 예뻐?
2: 어,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4: 올라오는 곳. 멀다피
3: 올려자, 올리자.
2: 오케이. I got it.
3: 파이팅 해봐. 파이팅. 오케이, 준비야.
2: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있지?
3: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2: 말랐어요?
3: 어, 완전.
2: 완전 말랐어요?
3: 근데. 조금. 그만. 살짝.
2: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3: 색깔. 아, 그거 뭐야. 얀말 색깔.
0: 어, 그래서 좀 변했다.
2: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3: 어.
2: 모사라. 메이야.
3: 메이야. 어, 사장님.
4: 아, 네. 또 잽도 나왔다.
3: 오, 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우리 어땠어요?
3: 오늘 어땠습니까?
4: 자가로 과일 조메이야, 메이야.
3: 요,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2: 메이야래요,
3: 메이야.
4: 나, 마지막들 엄마.
3: 어.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4: 메이야,
3: 메이야. 아우, 예.
2: 슈크라.
3: 가자.
2: 와, 이제 야, 힘드네요. 진짜. 3일 동안 이만하니까.
3: 어, 그래도 힘들더라. 아. 오.
2: 어, 살람 알레이쿰.
3: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2: What is this? This is my...

0: 형님 근데 팩 카드 옆에 오세요?
1: 아니.
0: 아, 팩 전혀 안 해요?
1: 안 해, 안 해. 나는 안 해.
0: 저는 많이 해요.
1: 많이 해서 그래야? 야, 너는 많이 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
2: 전 피부과도 다녀요.
1: 왜?
2: 관리받는다고.
1: 그래도 그거야?
2: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았겠냐고.
1: 오. 와, 바로.
0: 오. 야, 이거 재밌다.
3: 쓰레기가.
0: 우리, 근데 돈 괜찮나?
1: 야, 가격이 안 물어봤어.
0: 나 근데 그 형님 기판 거요.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10만 냈잖아요.
3: 그거 이제, 아, 그거, 그거.
2: 우와, 집게로 끊어내.
3: 와, 대박이야.
2: 우와, 나 이거 셔츠로 봤어.
1: 우와, 보여줘. 여기.
2: 우와. 10만 원 나왔는데?
1: 10만 원? 야, 내 귀에 10만 원 나왔다고? 이건 좀 안 들어봤는데. 내 돈으로 내게.
0: How much? How much? 200. 오, 6,000원. 아니, 또 이거는 우리 알바비 아니라서 괜찮아.
1: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어, 오케이. 어,
0: 6,000원. 어, 뭐야? 어, 베이비 버거드다. 어, 냄새 좋아.
1: 너랑 나랑 틀려.
0: 형님 뭐 하는데요?
1: 몰라. 뭐 하는 거지, 처음에.
0: 오. 우와, 아~ 저 뭐야?
1: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그게, 안 보이는 그, 있잖아. 벌. 와, 와. 오, 재밌네. 우와. 오.
0: 우와.
1: 오.
0: 어, 이거 뽑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수현이?
1: 우와, 대박이다, 이거.
0: 어, 이거, 이게 그냥 간지르는 느낌?
1: 어, 너무 좋은데, 나는.
0: 어, 근데, 긴 거 뽑힐 땐 좀 아픈데?
1: 오우!
0: 야, 이게. 오우! 이게.
1: 오우, 따가운데.
0: 아, 따갑긴 해.
1: 약간 깨끗이 좋아. 이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0: 어. 긴 털 뽑을 때는.
1: 오우! 와. 오우! 이거 장난 대박이다. 오우. 이거 하얀 돌 있잖아, 그게 돌. 아, 돌 말고.
0: 와, 디테일하다, 이거.
1: 많이 써도?
0: 실면도네.
1: 이런 거는 원래는 면도에서 하잖아.
0: 에?
1: 면도기?
0: 면도? 에이, 면도기로 하면 근데 이런 쾌감이 없지.
1: 그럴 거.
0: 또 뭐지? What is this?
1: 스크럽. 이걸 팩이야?
0: 스크럽이래요. 그
1: 스크럽이, 아.
0: 각질.
1: 야, 우리 엄청 더럽거든, 그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잖아.
0: 어, 뜨거워. 뭐야, 이거?
1: 뜨거운 거 이렇게 스팀이 나. 오, 뜨거워. 어,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데? 우와! 아!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 관리 많이 잘 하고 있잖아.
0: 저는 피부과에 1,000만 원 썼어요.
1: 한 달에?
0: 아니. 이때까지.
1: 한 번에?
0: 아, 이때까지.
1: 아, 야, 이때까지.
0: 평생.
1: 어.
0: 한 번에 1,000만 원인데 이 피부면 고소해야죠.
1: 그러니까.
0: 뭘 그래.
1: 나도 따로 갈게, 그때는.
0: 아, 피부과 안 가요, 형님?
1: 피부과 세수도 안 해, 나는.
0: 네?
1: 세수비는 안 써.
0: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얼굴이 제가 푸석푸석해서 수분을 넣어요.
1: 아니, 이게 좋은 거지?
0: 좋은 거. 옆에 아저씨 똑같아.
1: 이게 진짜 아니고. 야, 이게 엄청 뜨겁지 않아, 이거?
0: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워. What cream? This one? Brother?
4: Moisture.
0: 오, 이게 피부 미백이랑 주름까지 개선한대요.
1: 아, 진짜로?
0: 하얗게 만들어준대요.
1: 하얀 거까지는 필요 없는데.
0: 자, 어, 또 뭐가 와요, 또. 오, 어, 뜨거워, 씨. 오, 아. 아. 아. 아. 아이씨, 손길이 좀 강하시네.

0: 더워. 어, 차가워.
1: 또 뜨거운 거야?
0: 어, 차가워.
1: 차가운 거야? 오! 와, 차가운 거. 오! 와, 이거는 진짜. 어, 엄청 시원하네. 오, 엄청 시원하네. 와, 기분 좋지 않아?
0: 메이야, 메이야.
1: 메이야,
0: 메이야. 메이야, 메이야, 메이야. 메이야, 메이야,
1: 어, 끝난 건가?
0: 아쉽다, 그죠? 좀 더 하고 싶은데.
1: 와, 근데, 야, 진짜 너 엄청 피부 좋아졌네.
0: 아, 형도 무슨 화장품 간 것 같아. 화사해졌어.
1: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야.
0: 야, 씨, 만족도 높다.
2: Finish.
0: 아,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아, 이거.
1: 야,
0: 만...
1: 야, 그쵸? 야, 이거 피부 좋은데?
0: 아니, 하얘. 아니, 하얘. 아니, 손도 하얘, 얼굴이.
1: 내가 하얘면 안 되는데.
0: 입에.
2: 400.
1: 오케이. 야, 너무 좋았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 나는. 너는 어때?
0: 내가 왜 비싼 건 조크북과 다니나?
1: 그러니까. 이게.
0: 와.
1: 야, very good.
3: Thank you. 헬로.
4: Yo, how are you?
3: I'm good.
4: Yeah, good scarf.
3: Yeah, thank you. Egypt style.
4: Yeah, Egypt style?
3: Egypt style. Where are
4: you from?
3: Korea.
4: North or South?
3: South Korea. North Korea. Oh my god. Go.
4: No?
3: Luxor. Sleeping train.
4: You wanna sleep right now?
3: Bed. Wake. Sleeping train. First class single room. First class double room.
4: The price 105.
3: Okay.
4: Four person and single cabin 150.
3: Okay. Thank you.
4: You are really fine.
3: Thank you.
5: What's your name?
3: 은지.
5: 은지.
3: 화맛.
5: Nice to meet you.
3: 화맛.
5: Jabal?
3: No. I'm South Korea.
5: Repeat after me. Bay.
3: Akali.
5: Ashiko.
3: Hey.
5: Hey.
3: Hey. I miss my ticket. Okay.
5: Included dinner and the breakfast.
3: Dinner.
5: Platform number 7. Bye-bye.
3: Thank you.
5: Bye-bye.
6: 혼자 성공하시고 축하합니다.
3: 재밌었어요. 근데 아까 진짜 좀 멘붕이었어.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낭만 기차야. 제가 표 그걸 해왔어요. 퍼스트 클래스.
0: 어, 잘했어? 잘했어?
3: 어.
0: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인데 형님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와, 기차 되게 오래됐는데?
1: 와.
3: 우와. 완전 오랜만이다, 이런 기차.
0: 아, 진짜 오래된 차네. 근데 이 열차 지금 12시간 가는데.
3: 12시간?
0: 앉아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3: 진짜?
0: 땡큐.
3: 어디 있을까?
0: 여기. 여기야? 둘이 같이 써요. 아, 나랑 형님이랑. 저랑 여기.
1: 죽었다. 죽었다.
0: 들어오세요, 일단.
1: 야, 세 분.
0: 열차 잡은 적이 있어요?
1: 죽었다. 아니, 없어. 난 처음이야.
0: 처음이야? 처음 치고 데뷔 전치고는 조금 세네요.
3: 아, 덩치에 비해 너무 작다. 오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1: 야, 이걸 어떻게 침대 만들어?
0: 이거?
1: 이것도 이거? 침대 만드는 거야?
0: 네.
1: 이거. 이게 침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야? 땡기면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1인 아니야?
0: 아, 이거 2인 맞아요. 저는.

0: 이게 죽었네 진짜. 아, 뭐 어떻게든 잘 수는 있지. 어, 괜찮아.
1: 어디 쓰고 싶으세요? 전 둘 다 상관없어.
0: 그럼 나는 그래 의외 탈게.
1: 위에서.
0: 의외가 또 많이 흔들긴 흔들이지만.
2: 뭐야?
0: 땡겨야 된다고.
1: 거기 너 방이야 그러면?
3: 이렇게. 오 여기가 내 방이네. 우와.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우와. 아.
2: 우와.
3: 좋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1: 4인용 방이네.
3: 그러네, 4인용이네. 와,
0: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어. 친구가 생기는 거네.
2: 어. 와. 그래. 대박이다.
3: 대박. 신기하다.
0: 근데 낭만. 약간 이런 게 뭐 여행 가는 느낌이잖아 사실은.
1: 낭만 있죠 근데.
0: 어 좋지 이런 걸 좋지. 돈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뭔가 할 수 있잖아. 근데
1: 우린 돈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3: 아니 커플들도 이거 여행 많이 하더라고 기차 여행.
1: 맞아 맞아.
0: 이제 여자 친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밌겠다 이런.
1: 여자 친구가 제 유튜브 보고 어. 한 번만 하자. 이런 걸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든요. 아. 걔는 그런 거 안 타봤으니까. 아,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나 신혼여행 한번 탈까 생각 중이에요.
0: 오, 어디 간다고 했어?
1: 저 스페인.
0: 아, 스페인 쪽으로. 그럼 거기 있잖아, 유럽 쪽으로.
1: 네, 맞아, 맞아.
3: 괜찮네.
1: 형님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0: 어? 어디?
1: 신혼여행.
0: 없어? 나 안 갔어.
1: 네?
0: 어, 안 가.
1: 안 갔어요? 어, 어. 너무 바빠서?
0: 아니, 아니, 가는 필요 없잖아.
3: 상대방도 동의한 거죠?
1: 형수님 동의한 거예요?
3: 아, 그럼 상관없지.
0: 그러니까,
1: 야노시호상도.
0: 어, 근데 우리 뭐 어디 많이 외국에 갔으니까 뭐.
1: 아 그럼 오피셜리 신혼여행 간 건 없네요.
0: 어, 없어 없어.
1: 아,
3: 근데 난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 그렇게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시간이 다 괜찮았어요?
0: 어 어.
1: 둘 다 탑 모델이시고 형님도 그때 뭐, 한참 격기, 운동할 때 아니에요?
0: 격기 하니까 그때 그래도 조금 뭐 시간이 있을 때.
1: 그럼 근데 일본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럼 데이트로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0: 그거 뭐 룸 같은 거 하면 근데 파파라치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 편했어 편했어.
3: 근데 결국 한번 걸리셨잖아요.
0: 어 그래서 근데 결국 걸렸으니 걸렸는데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1: 집에까지 따라왔어.
0: 어,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다 그냥 찍고 있었거든. 나 몰랐었어.
3: 그럼 어떻게 그냥 그때 우리 상의해서 우리 그냥 공개하자 이렇게.
0: 야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뭐 우리 애기도 아닌데.
3: 신기하다.
1: 연예인 연애 얘기.
3: 연예인의 연애 이야기. 파파라치 걸린 사람 나 옆에서 처음 봐.
1: 나도.
3: 너는 어떻게 공개할 생각이야?
1: 나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0: 어, 그렇지. 그게 대놓고 둘이 앉아서.
1: 혼자.
0: 내가 갈게. 카메라에서 내가 갈게. 아니, 내가 질문하러 갈게. 그거 어때? 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거 내가 그래. 그거를 누구한테 내가 찍어. 내 유튜브에서 찍을게. 아,
1: 전 파파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예. 내가 파파라치 해줄게.
1: 너무 고맙네.
0: 내일 그러면 몇 시부터 또 일하는 거야, 우리가?
4: 아,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안 해가지고 어. 저희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0: 오케이, 네네네.
4: 어. 그때 성훈 반장님께서 하루 쉬면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바쁘게 지냈으면 좀 힘들 때는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
4: 대신에 일을 두 탕을
0: 하면 아 두 번?
1: 아니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0: 내일 두 번?
4: 내일 두 번.
0: 내일 두 번? 이게 우리가 근데 일단 여기 아침에 얘기할게. 아니 힘들면
3: 그래,
0: 하루에 한 번.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 그러니까 너 좀 컨디션 좋으면 한 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두 번. 아니 좋으면 두 번.
4: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0: 네, 네 그렇게 하자. 네.
3: 좋아.
0: 네 그게 더 좋지. 아,
1: 내일 또
0: 어때?
3: 좋아.
0: 어?
4: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몰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3: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0: 와, 사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거. 오 마이 갓!
3: 아, 봐봐, 어떡해.
1: Sorry, I'm sorry.
0: 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1: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0: 아니,
1: 알겠어, 알겠어.
0: 뛰어. 이게 입대급이야, 또. 야.
1: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5: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선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선생님 맞으시죠?
1: 언니 안녕하세요.
0: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1: 그럼요. 우리 그 유치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세요. 저야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8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2: 안녕하세요.
1: 선생님이세요?
2: 네, 늦어서 죄송해요. 아우, 힘들어.
1: 아니, 잠깐만요.
2: 네.
1: 오늘 첫 출근 아니세요? 근데 what time is it now?
2: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1: 8 o'clock까지 와야 되는데 왜 8 o'clock에 왔어요?
2: 아, 죄송해요. 그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1: 차가 막히는 건 차 사정이고.
2: So sorry.
1: 제가 그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2: 우리 커플 앞치마인가?
1: 이게 원피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2: 맞아, 아이스 깨끼니까 이렇게.
1: 어머, 나를 가르치

0: 하려고 하네? 제가 선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여기 들어가서 입고 나오세요.
1: 알겠습니다, 선배님.
0: 자, 시간이 없어요.
1: 네, 빨리 입고 나올게요.
0: 아니, 우리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직 처음이시잖아요.
0: 뭐 그러면 처음이니까 다 이해하고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 넉넉 선생님
1: 나왔습니다.
0: 자, 어디 보세요. 뭐 조금 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1: 큰 건가요?
0: 일단 뭔가 저처럼 이렇게 듬직해야.
1: 듬직 이렇게.
0: 그래요, 그래요. 뭐 듬직하시네. 우리 친구들이 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예요, 인사.
1: 인사, 인사.
0: 네, 자고로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1: 네.
0: 반갑게, 아주 반갑게 시작.
1: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0: 이렇게는 반말이고.
1: 아,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1: 이렇게. 이렇게요.
0: 이제 애들 오니까 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1: 네.
0: 반가워, 얘들아. 안녕.
3: 안녕.
1: 안녕하세요.
0: 잘한다.
1: 잘했어요.
0: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인사도 했으니까 다 같이 들어갈까요? 다 같이 들어갈까요?
1: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같이?
3: 네.
1: 네. 가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이름은요? 최유정 선생님이에요.
0: 자, 여기서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3: 최유정 선생님.
0: 오, 오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이름은 뭘까요?
3: 최수영 선생님.
0: 맞아요.
4: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1: 전혀 없어 보이네.
0: 나한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그럼 저는 펭귄일까요? 강아지일까요?
3: 펭귄.
0: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예요. 다 같이 강아지 해볼까요? 시작! 강아지로도 이렇게 네. 웃길 수 있어요.
1: 저는 아기 강아지랑 큰 강아지를 할 수 있어요.
0: 저기 오늘 수업이 뭐냐면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1: 동화책 좋아해요?
3: 네!
1: 책 좋아해요. 오늘 읽을 책은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라는 책이에요. 왜 됐을까? 유령이 엄마가?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5: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6: 나 돌아왔다니까.
1: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6: 아니에요?
1: 벌레 어머
0: 선생님 우리 친구들보다 무서워하시면 어떡해요.
1: 안 돼 보지 마. 아니야
0: 벌레가 유령이 되었어요. 유정쌤
1: 네?
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여기 엄마와 건이가 있죠. 여기에 엄청 많은 유령들이 있어요. 어떤 유령들이 있는지 볼까요?
0: 뺏긴 게 아니라 그 동화책을 읽을 때는 화자가 둘이면 안 돼요. 네. 집중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정쌤?
1: 네.
0: 그 잠깐 이제 정리 잠깐 멈추시고 네. 잠깐 여기 앉아봐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1: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있지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그건 유정쌤 생각이고 자,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게 네. 스펙타클한 걸 좋아해. 먼저 엄마.
1: 엄마.
0: 허나. 아. 자, 그리고 다른 톤으로 할게요. 이제 건이로 할 거예요, 건이. 엄마!
1: 건이 또 한 거 아니에요?
0: 정확해. 정확해요. 자, 이제 할머니가 볼게요, 할머니.
1: 네.
0: 이제 할머니는 허나. 그 문이 열리는 소리 비슷하게.
1: 아.
0: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네. 정확하게 그 캐릭터가 분간이 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빨리 갑시다.
1: 네.
0: 자, 친구들. 이제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어요.
1: 아니,
0: 아,
1: 너무 큰가?
4: 오구
1: 엄마가 네, 입도 크고
0: 이거 먹어볼 사람 아 싫어? 나도 싫어 푸쇼
1: 맛있다? 맛있다?
0: 너 실비김치 먹어봤어? 실비김치 먹어볼래?
1: 아 선생님 무슨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0: 아니 실비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1: 그래도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프단 말이에요
0: 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배울 수 있어요
1: 이거 생각보다 먹을까?
3: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0: 6, 3, 2
1: 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4: 아니 다 괜찮은데 식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0: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 밥을 먼저 먹으라고
1: 밥을 먼저 먹으라고 밥을 먼저 먹어야 낮잠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한 거예요
0: 그 컷 하세요 컷 유정쌤 아니 그래도 카메라 있을게 자기가 더 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1: 아니 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안 되나요?
0: 오늘 수업은 영어예요 영어 뭐라고요?
3: 영어
0: 자 우리 유정쌤
1: 네
0: 잉글리시 잘하십니까?
1: 너무 못해요 저는
0: 그게 무슨 잠시만요
1: 저도 혹시 여기 앉아도 되나요?
0: 자,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라 모자라시냐고. 이렇게 해줄 만한 뭐.
1: 선생님이 그러면 마술을 보여줄게요.
0: 마술?
1: 짜자자자잔! 마술쇼를 해볼게요.
0: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대?
1: 자, 윙가르디오 레비오소! 손가락!
7: 아, 가짜 손가락인데.
1: 맞아요, 가짜예요. 짠!
3: 가짜 손가락이에요.
1: 진짜 크죠? 불빛이 나왔네?
0: 뭐야?
1: 기침을 했더니 불빛이 나왔어요. 바람에 슝! 하고 사라졌죠? 불빛이 나왔어요. 여기로 옮겨볼게.
0: 우와! 오, 하면서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1: 웃었다. 귀에서 나왔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마술사였어요.
0: 설마 이게 끝이에요?
1: 아니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
0: 어머머머!
3: 우와!
1: 어때?
3: 이 손가락이잖아요.
1: 맞아요.
0: 마술은 말하면 안 돼요.
1: 그러면 선생님이 또 보여줄 게 있어.
7: 또 보여줄 게 있다고?
1: 여기에 선생님이 피자를 넣었어요. 이 피자를
8: 여기로 옮겨볼 거예요. 선생님이 피자를 옆으로 넘겨볼 건데요.
3: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8: 여기에 있게 없게? 없어. 맞아, 없어요. 여기에 없어지게 해볼게요.
0: 아니 일단 여기
8: 여기 있잖아. 네. 잠깐만.
0: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리 팽터입니다. 반갑습니다.
8: 해리 팽터, 해리 팽터.
0: 이 모자 안에 지금 모자 안에 뭐가 있어요?
3: 없어요.
8: 없어요.
0: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모자 안에서 무언가 꺼내 보겠습니다.
2: 무언가를요?
0: 오, 오 뭐야?
8: 뭐?
0: 어 뭐야? 뭐야? 어우 비둘기.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직 버켓이에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 없어요.
0: 있어요.
8: 없는데요?
0: 아, 비둘기. 지금까지는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손가락이 생겼어요. 여러분, 순간이동 알아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자, 사라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8: 네?
0: 지치시면 안 돼요.
8: 앉으셨어요.
0: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8: 저 앉으셨어요.
0: 아니 그리고 맛을 처음 해보는 것 같더만.
8: 네.
0: 아무튼 유정쌤.
8: 네.
0: 그 산책 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8: 네. 제가 잘 해볼게요.
0: 저
8: 선생님.
0: 먼저 나갈 테니까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8: 네. 우리 친구들 산책 갈 준비 됐어요?
3: 네!
8: 아! 선생님도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생수 선생님 왜 안 올까요?
0: 아!
8: 저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어머.
0: 얘들아! 너네가 타고 싶은 카트에 타!
3: 네.
0: 여기 탈 사람!
8: 여기 한 명 더.
0: 자,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3: 아니에요. 아소리는 걸어갈 거예요.
8: 아소리.
0: 아니.
8: 아줌마 여기 지금
0: 카트가
8: 못 타나?
0: 있는데. 자, 여기 앉을 수 있는데.
2: 아, 너무 멋져. 최고. 와,
3: 대박이다.
2: 아니, 같이 탈까? 아소리랑?
9: 이게 진짜 특별한 건데.
8: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카트에도 탔네요.
0: 아이들을 착해서 탄 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8: 오케이,
0: 자,
8: 오케이.
0: 준비됐습니까?
3: 네.
0: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3: 출발!
0: 잡으러 가자!
8: 빵빵!
3: 네, 저쪽으로 가면 돼!
0: 잡으러 가자!
3: 잡았다.
0: 자,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선생님의 집이에요.
8: 자,
0: 지금부터
8: 어때?
0: 선생님 집 갈 거예요.
3: 네,
0: 우리 집들이 가는 거예요, 집들이.
8: 조심조심히.
0: 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우와. 선생님 집이에요.
3: 선생님 에게 누울게요.
0: 아, 누워. 여기 선생님 집이야. 멋있지?
3: 아니에요.
8: 네. 아이들이 선생님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0: 여기 작아야.
8: 아, 얘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0: 조기 교육을 해야지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8: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아, 근데 너무 이 선생님이 개인적인 공간에 제가 있는 게 좀 힘드네요. 아이들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뭐 다들 구경한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8: 네. 네.
0: 다음에 또 놀러 와요.
10: 냄새 나요.
0: 선생님, 빨리 오세요.
8: 네. 다시 교실로 가볼까요?
0: 좋아요, 선생님. 자, 다들 자리로 가세요. 다들 자리에 눕습니다. 자, 누웠습니까?
8: 잘 누웠어요?
0: 잠을 잘 못 자는 친구가 있어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불 위에 눕습니다. 눕고
4: 와, 자는 거예요?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선생님이랑 놀러 갈래? 진짜?
6: 네.
4: 그럼 출발.
9: 갑자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4: 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직 혹시 선생님 자고 계시죠?
9: 지금 완전 고라 떨어지죠?
4: 고라 떨어졌죠? 어떡해.
0: 아흔편! 야구란 무엇입니까?
10: 꼴등팀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야.
0: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잡히지?
11: 야구 안 할 거야? 아! 그래, 한번 질러봐. 또 질러. 끝까지 해봐.
0: 야구가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문화예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이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버티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30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아, 네.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현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알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 날난 30분 받고 30분 더 묵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 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들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들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을 너무 잘해서.

잡기 예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정장했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같이 이렇게 막 오시죽에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 놓고 뭐 육수 받아 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막 카페 상떼,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포마도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툭 던져놓고 헐거워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서러움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 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 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거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한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또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 해서 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20년 전에 데이터 막 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그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릿파릿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것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 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0: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셰프님,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임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살때뭐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하죠.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싶은 거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1: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하는데 스스로에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게들이 아니까 뭔가 햄버거 만들기가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자면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 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 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 욕하고 막 옛날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 할 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 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에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맞는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으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 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휴대폰에 몇 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 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본 까만 건 우유야 이런 걸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

0: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혼에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 초밥이니까 연어 살을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 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 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쿼지수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땅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 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서울 게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너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시전해보자라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번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던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현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잔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야.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0: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3: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십만이들.
4: 어휴, 덥고 힘들고 반점은 안 보이고
3: 발 디디기도 힘든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건 매순간 사투를 벌인 것과 같은데.
5: 사람이 안전인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잘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3: 신비의 명약 산삼을 찾는 고된 여정.
6: 아이고 아이고 미꾸라라. 허허 조심히.
7: 아이고야. 발을 못 들겠네. 자꾸 밀려싸서.
3: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산.
8: 어, 땡뜨집이다. 땡뜨집이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3: 예상치 못한 땅벌의 습격. 피할 틈도 없이 날아가는 치명적인 위험.
9: 어렵네.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땡집을 그러다 갑자기 막 웅 하더라고. 땡땡이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3: 산삼을 찾기 위해 거친 산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때.
10: 야 여기 있다 여기야. 아이고 씨야.
11: 어?
10: 이리와봐.
11: 뭔데?
10: 뭔데? 산이야 산.
11: 진짜?
10: 아이고.
11: 야 성공했다.
10: 이야.
11: 진짜야.
3: 고생 끝에 드디어 찾아낸 귀한 산삼.
4: 이 정도면 25년 이상 봐야 돼요.
5: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3: 그리고 한여름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도심 속 또 다른 현장.
5: 포장 이사입니다. 포장 이사기 때문에 박스나 준비할 자재들, 뽁뽁이, 아이스박스 등등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죠.
3: 안전한 이사를 위해 꼼꼼한 포장은 필수입니다.
12: 일단 잠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3: 혹시라도 손상이 갈까 손으로 일일이 싸서 포장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13: 에어캡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컨을 땡기면서 잘 싸야 돼요.
3: 성인 남성 넷이 들어도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들어 옮겨야 하는 고된 작업.
12: 하나로 옮기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5: 하나, 둘, 셋. 자.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들고 날라야 될 육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3: 한여름 산속과 도시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에 위치한 깊은 산의 가파른 경사길. 산삼을 찾아 산을 헤매는 세 사람.
4: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 이용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산삼을 채취하러 왔는데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 많이 힘듭니다. 어디 있어? 삼 좀 봤어?
14: 아, 안 보이네. 분위기가 좀 있어.
4: 그래?
14: 분위기가 있는데 안 보여.
4: 아, 그럼 어느 쪽을 또 가봐야 되지?
14: 저 옆에 보니까 볼 같아. 볼.
4: 아,
14: 저걸 사보자고.

0: 거울 보이네. 또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
1: 아, 더운 거 가지고 미치겠다. 아.
2: 체감온도 40도, 폭염 속 산을 헤매야 하는 고된 현장.
0: 부회장님! 아유, 어떻게 산삼 좀 봤어요?
3: 아, 없어, 없어. 안 보이죠? 아, 오늘은 뭐 깡치는 것 같은데요.
0: 아이고,
3: 오늘 이 시간까지 떨었는데 또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
0: 그래도 뭐 좀 더 다녀봐야지 뭐 어떡해요.
3: 좀 더 다녀볼까? 네.
0: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 더위가 엄청나네요. 네, 부지런히 또 다니면서 삼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산삼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온 뒤 맞이한 다음 날. 10만이 산민방이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4: 각자 알아서 잘 챙겨요.
5: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가야 돼요?
3: 아이 그럼요. 이 시간에 나가야. 아 그래도 뭐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옷에는. 네. 그래, 일찍 나가자니.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돼.
2: 나가기 전 스티로폼 상자부터 챙깁니다.
4: 산삼이 밑에 뿌리가 한 이만하다면요. 대는 이만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펴서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3: 이제 미국 가야지 뭐 이제. 아이고.
6: 가보자고.
3: 그래 가야지.
2: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새벽 5시. 모두 커다란 배낭 하나씩을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7: 산캐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4: 산캐로 이제 뭐 깊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닌데 등산로가 아닌 진짜로 산길을 찾아 헤매러 가야죠. 그러니까 좀 깊은 산으로 갈 거예요.
2: 차로 1시간 남짓을 달려 오늘 올라갈 산에 도착. 산기슭에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신만이들이 고무 장화부터 꺼내 신기 시작합니다.
3: 안에도 무겁다.
4: 이제 뭐 물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뱀 같은 게 나타나도 혹시 잘못하고 밟으면 이탕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장화는 이게 고무래서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돌 같은 거 이런 데 부딪혀도 좀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등산화 이런 것보다 장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2: 이제 마지막으로 산삼을 캘 때 사용하는 괭이를 챙겨 들고 신만이들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8: 가방들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6: 아니 무거운 거 없어요.
3: 이거요 물 많이 챙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8: 아, 물 챙기셔야 되고.
3: 예, 산에 가면 물이 필수거든요.
2: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신만이의 배낭목에는 10kg. 험한 산행을 하는 내내 메고 다녀야 하니 사실 고생 보따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행 초반부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9: 같이 가요.
4: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지쳤어요.
9: 아니 이게 비탈져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2: 벌써부터 제작진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9: 이제 초입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요.
4: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네.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숲이 굉장히 우거졌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 사람들 발길이 닿은 길엔 산삼이 없기에 길이 없는 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처럼.
3: 어허 조심하세요. 아하. 괜찮아요? 원래 있나? 조심해요, 조심해. 야, 이거 진짜 엄청 이게 짜들박이래서.
9: 아니, 미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어요.
2: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경사. 경사도가 무려 45도에 달하다 보니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숙련된 신만이들도 이동이 쉽진 않습니다.
3: 아이고, 미끄러라. 조심해.
2: 그런데 이때 들리는 비명소리. 아이고, 신만이 한 분이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3: 아이고, 뭔데야. 에이씨.
9: 괜찮으세요?
3: 아파요. 아프기는 아프지요. 아 근데 전에도 다리가 찢어질 뻔했어. 진짜로. 그날은 아파갖고 웃지도 못해. 지금 남들한테 얘기해놓고 웃었어요. 그래도.
5: 어머니께 성격이 밝으세요.
3: 그래, 사람들이 밝다 그래요.
2: 한 시간째 산을 뒤졌지만 아직 산삼은 감감무소식.
3: 저 살 살펴봐. 야, 분위기 좋다.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산삼은 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4: 이제 일단 약간 방향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쪽, 그런 쪽 하고, 그리고 약간 골짜기에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 저 너무 밑에는 없고요. 한, 제가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7, 8분 능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6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7분 능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죠.
2: 드디어 산삼이 자라기 좋은 지점에 오른 신만이들. 집중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1: 여기 항체상황이 있네.
3: 어디?
1: 여기. 뒤에도 와야 된다. 여기 뒤에 쓰러진 나무에 쫙 달렸네.
3: 어디?
1: 여기. 이건 크네.
3: 야, 저거는.
1: 그거 여기. 뭐야? 여기 항체상황 크네.
3: 아, 이거는 큰 거네. 네.
4: 이게 상황버섯이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상황버섯이 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져요. 네. 이건 이제 항철 나무인데, 이건 항철 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해갖고 여기 쫙 달렸잖아.
2: 산삼을 찾아 헤매던 중 뜻밖의 쓰러진 고목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상황버섯을 발견했습니다.
4: 버섯이 이게 보니까 톱이나 이런 걸로 베놓으면 안 자라더라고. 자연으로 쓰러져야지 이게.
3: 그렇지.
4: 달려요. 지금 이거 보면 항체 상황 이거 굉장히 귀한 버섯이 이게.
3: 이거 많다. 여기.
4: 버섯이 지금 잘 안 다치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게 잘 따시네.
3: 아이고 원하네.
4: 예, 이게 지금 비를 좀 먹어갖고 쉽게 잘 따지는 게 원래 빠르게 붙어. 큰 것만 따야지. 이런 거 작은 건 크게 놔둬야지. 뭐 이것도 이렇게 이게 잘 따지네. 이거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큰 거 이렇게 몇 개 따고 좀 작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큰 것만 따고. 상황버섯이 쉽게 해갖고 키로에 한 뭐 1,20부터 5,600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 키로에. 근데 얘는 그래도 키로에 한 5,60만 원은 줘야지.
2: 자연산 상황버섯은 꽤 고가에 거래되는 귀한 약재로 신만이들에게는 쏠쏠한 수입원이 되는 효자 버섯입니다.
4: 지금 상태에서는 한 5,600g 정도 되는데 말리면은 절반 이하로 한 200g, 한 300g 많이 나오면.
2: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1: 어딨어?
10: 여기도 황철이 막 있네.
6: 와, 저기 거 크네.
1: 어디요, 어디요?
6: 아버님? 여기요. 크잖아요.
1: 이게 뭔데요?
6: 이게 잔나비 불로초. 이게 이제.
2: 이번엔 크기가 꽤 큰 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잔나비 불로초 버섯입니다.
1: 이야, 크네.
2: 지름이 좋기에 30cm는 넘어 보입니다.
6: 엄청 크다, 크긴.
1: 크네요. 이야.
11: 이것도 그럼 보이면 다 따시는 거예요?
6: 여기 이제 봐가지고 뭐 크거나 물건이 이제 좋고 이러면 내가 좀 따가지고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2: 잔나비 불로초 버섯도 1kg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는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6: 또 가봅시다. 가보자고.
2: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신만이들. 그런데 한낮의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
1: 어휴, 덥고 힘들고. 산삼은 안 보이고.
2: 벌써 오후 1시입니다.
3: 이거 뭐이나?
6: 동굴 있다, 동굴이.
3: 동굴이요? 오호!
4: 거기 동굴 있네.
3: 어머나, 좋지. 야, 여기 좀 쉬다가 다.
4: 시원하다.
3: 아이고, 시원하다.
12: 타지.

0: 아우 좋다. 아우 엄청 좋아. 식어. 땀 좀 닦으라야. 아주 올라오는데 애를 먹었어. 아,
1: 지금 배도 고프고 어. 몇 시간 전에 먹을 거 좀 먹고 그래.
0: 내가 배도 고파. 헤매가지고.
1: 뭘 가져왔어요?
0: 뭣도 가고 몸은 우욕우욕 내기미나.
1: 아 이게 스리치떡이구나.
2: 산에선 가볍고 상할 염려 없는 간단한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0: 떡튀. 아이고 얼마나 헤맸으면 떡튀가 다 꽂아다.
3: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4: 아이고 뭐 어떻게 해요. 포도청인데 여기.
0: 먹고
4: 살라고 해야지 뭐.
1: 직업이지 우리 이게 직업. 우린 이 자체가 직업이에요. 직업이니까, 뭐.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듯이 우린 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살이 다니는 거예요.
0: 저기 뭐야. 에이씨, 내일은 다 가지 못하겠다. 또, 아, 힘들어서 이제 내일 하루 쉬자 이러다 보면. 자고 있나면요. 또 산에 가고 싶어갖고 안 돼요.
2: 잠시 앉아 먹고 얘기하며 다시 나갈 기운을 채워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다시 산삼을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여기 분위기 좋네.
5: 그러니까.
1: 한번 찾아보자고요, 산삼.
0: 예, 그래.
1: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우리 이쪽으로 가요. 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어?
6: 약간 흩어져도 다 아니었겠지.
1: 가자고.
0: 그럼 우리 일로 가보자.
1: 일로 가보자.
3: 아니, 왜 지금 흩어지시는 거예요?
1: 셋이 계속 뭉쳐 다녀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각자 이렇게 보면서 네. 좀 넓은 산을 뒤져야 되잖아.
3: 네.
1: 그러니까 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야지. 어느 정도 산에 올라왔으니까.
2: 더 넓은 곳을 살피기 위해 10마리들이 각자 흩어져 산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자세히 살피며 걷다 보니 풀숲 사이사이 참 다양한 버섯들이 눈에 띕니다.
1: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이 버섯 보면 이게 그물버섯 종류예요. 그물버섯. 식용이 되는 게 있고 독버섯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치 않는 거는 이 보고 그냥 뭐 좀 이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채취해 가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아요.
2: 이제 10마리들이 산의 7부 능선을 넘어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0: 그걸로 나 안 갈래. 나 여기로 갈란다.
2: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산삼 수색에 나선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털어내며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10마리 유선개씨.
7: 응? 땡땡질이다. 땡땡질이다.
2: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7: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아따가 아프자. 아따가 어우 씨.
2: 갑자기 사방에서 몰려드는 벌떼들의 공격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꽤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5: 머리.
0: 나 이거 떴다 군디 쪽에 서 있는데 보자. 오, 벌긋는데. 야, 빨리 약좀 이거라도 치자.
2: 더 이상 물리는 걸 방지하려고 해충 기피제라도 뿌려봅니다.
4: 좋네.
5: 아우.
4: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땡집을. 그래서 갑자기 뭐 웅 하더라고. 땡땡집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2: 땅벌은 벌집이 땅 속에 숨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자칫 잘못 밟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아유, 돌이 너무 많이 쏘여갖고 안 돼. 요래라도 이거 너무 산이 너무 깊어갖고.
4: 정수리 있는 쪽으로.
0: 이거 벗어.
4: 아.
0: 열이 벌게 열이 나. 가만 있어. 그래도 이리 벌을 만나면요 밑으로 내려 쏘면 안 돼요. 옆으로 대박 틀어갖고 옆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땡볕 습성이 아주 내려 쏘는 데는 1등이야. 이리 옆으로 사람이

0: 들어가고 막 하면은 들 따라와요.
1: 아버님 괜찮으세요?
2: 아, 나 뭐 지금 약간 어질어질한데 벌에 내가 뭐 그제도 나도 많이 쏘여봤는데 내가 벌을 많이 안 타거든. 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0: 아유 땀도 펄펄 나고. 산 타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이야.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잠시는 아프지. 이제 그때 막 쏘일 때는 죽을 지경이지 아주. 그런데 좀 이래 있으면 괜찮아요.
3: 산속엔 벌뿐만 아니라 뱀이나 야생동물 등 다양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산삼을 찾아 나섰는데요. 벌써 입산 9시간째입니다.
4: 산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진다. 아이고.
3: 시간은 가고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야속하게도 산삼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5: 야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야. 와. 이리 와봐.
6: 야. 뭔데?
7: 뭔데?
5: 산이야 삼.
8: 있다.
5: 아이고. 야. 어 이거 또 있다 여기.
6: 어디 있어?
5: 어 이거 크다.
6: 이야 신발 다시.
1: 아니 찾으셨어요?
0: 네. 이봐요 이리 와봐요. 빨간 열매 봐요요.
1: 네?
0: 아이고.
6: 이, 여기.
0: 요 빨간 거 보이잖아, 열매. 요 봐요, 가족삼.
3: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틀 내내 산을 헤맨 끝에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0: 가족삼은 누구한테? 저거, 간증 옆에도 봐.
2: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라고 보면 돼, 아버지. 씨가 들어있잖아, 씨가. 씨가 떨어지고 하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 씨가. 한 가족이라고 보면 되지, 한 가족.
3: 모삼의 씨가 떨어져 함께 자라고 있는 가족삼입니다.
2: 캐봐야죠.
1: 어떤 거 캐실 거예요?
2: 일단은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뭐 캐지 뭐.
1: 아, 두 개?
2: 요거는, 네. 작은 것들은 더 커야 되니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십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운이 좋으면은 캐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캐가는 거고.
3: 먼저 산삼 주변을 정리합니다.
2: 삼이 누웠다 이거 저쪽에.
0: 땅이 좋다요.
2: 어. 여봐요.
0: 여기도 파.
2: 최소한 흙을 이제 탄다는 느낌으로.
1: 탄다는 느낌으로. 네.
2: 그래야 요 잔뿌리가 안 끊어지잖아.
1: 나오자.
3: 첫 번째 산삼 채취 성공.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캐내 완벽한 자태를 뽐냅니다.
1: 얼마나 된 거예요?
2: 이거 됐으면 이거 최소한 10년 넘었어요.
1: 10년?
2: 네. 이 정도면 한 30만 원 삼?
1: 30만 원?
2: 네.
3: 이제 남은 다른 삼도 캐냅니다.
1: 아, 이가 좋다.
9: 다 나왔습니다.
1: 우와.
9: 이거 상당히 길네. 이렇게 있어요.
6: 30cm 나요.
1: 뿌리 길이가 길면 좋은 거예요?
2: 그만큼 무겁다는 거지, 이게. 네. 아무래도.
1: 길면?
2: 네, 그렇죠.
3: 첫 번째 캔 산삼보다 훨씬 뿌리가 긴 것이 세월에 느껴지는 좋은 삶입니다.
0: 아이고, 뭐 날아갈 것 같지.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두근두근. 아이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진짜로. 그때 봐.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3: 산 밑에서부터 힘들게 이고 지고 올라온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조금 전 채취한 산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에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런데 산삼 캔 곳의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6: GPS를 켜갖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여기 휴대폰에 저장이 돼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사를 왔을 때 아, 이 부분에서 산삼을 캤구나 그래갖고 좀 찾아오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지. 한번 오면 발견해놓고 가도 못 찾는 애가 많았어요. 근데 거의 얘는 뭐 한 2, 3m 반경 내에까지 딱 알려주니까.
3: 근처에 예전에 봐놨던 삼이 있어 다시 찾아가 봅니다.
6: 어, 저 빨리 와봐요. 저 산삼 있는 것 같아.
3: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산삼이 있습니다.
6: 오, 여기 있네.

0: 야, 이게 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구, 오구.
1: 무려 입자루가 다섯 개나 올라온 귀한 삼입니다.
0: 이게 이 대가 하나에다가 이파리만 세 개 올라와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해갖고 두 개가 올라오는데 각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올라오면 상구. 뭐 네 개가 올라오면 사구. 근데 다섯 개가 올라오면 오구. 그렇게 얘기해.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요 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1: 오래된 산삼일 가능성이 큰 상황. 10마니의 손끝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2: 쉽게 캐졌어요, 그래도.
0: 이 정도면 25년 이상 많이 돼요.
2: 25년?
0: 예. 아, 이게 오구 발견한 건 1년에 한 번 발견할까 말까 하죠.
2: 야, 진짜요?
0: 예.
1: 산삼이 귀해지며 이런 산삼을 캐는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3: 지금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0: 아, 이 정도면 뭐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1: 귀한 만큼 가격도 상당합니다.
0: 아, 이제 산삼 됐으니까 내려갑시다.
4: 그래요.
0: 네.
1: 좋은 산삼을 캐고 돌아가는 길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 여기 올려놔봐.
4: 꺼내놔야지.
1: 오늘 캔 산삼은 총 6뿔입니다.
3: 많이 캔 거 아니에요?
0: 아니, 많이 캔 거죠. 많이 캔 거야. 어떤 때 뭐 가면 한 뿌리도 못 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참 큰 것도 보고 뭐.
3: 엄청 많이 캔 거지.
0: 많이 캔 거지, 이거.
1: 그럼 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0: 이거 다 해서 못 받아도 한 500 받아야지.
3: 500만 원이요?
0: 네.
3: 우와.
1: 그런데 10마니가 갑자기 비닐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0: 아, 이게 이끼예요.
3: 이끼?
0: 예, 이게
3: 이끼는 왜요?
0: 이 아이스박스 그냥 바닥에 깔면 이 잘못하면 이게 습도 같은 게 조절이 안 돼요. 산삼을 여기다 잘 놓지, 이렇게 놓고.
1: 뿌리가 마르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끼를 덮고 물도 뿌립니다.
0: 박스를 딱 닫아. 여기 이제 냉장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삼으면 냉장고예요. 근데
1: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삼은 냉장 보관합니다.
0: 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고요. 겨울에 되는 건 이제 삼잎이 져요. 삼잎이 져고 이제 뿌리만 있는 거는 잘 보관하면은 가을에 캐면 봄까지 보관하죠. 고생들 했어.
4: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 감사합니다.
1: 그날 오후 10마니 고영순 씨가 집에서 닭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3: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아니, 오늘 산에 가서 뭐 삼도 캐고 뭐 약초도 있고 하이 닭 배추도 해 먹으려고요. 보신을 좀 하고 산을 다니기 힘들어 다닐 수 있어.
1: 체력은 국력. 이 더위에 산을 타려면 보신은 필수입니다.
3: 집에서 감아서 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4: 네, 그럼요. 불 떼가지고 이래.
3: 이 더운데 불까지 떼셨어요?
4: 아니, 이 불 떼갖고 해야 맛있어요.
1: 오늘 산에서 캐온 버섯들과 미리 캐놓은 약초까지 넉넉하게 넣습니다.
4: 굽고 40분만 하면 돼, 조정 딱이니까.
3: 40분? 응.
4: 네.
3: 뭐요?
4: 산에 가서 뭐 약초 왔으니까는
3: 백숙?
4: 어, 백숙도 해 먹어야지.
0: 와, 감아서 뗐네.
4: 그럼요.
1: 뚜껑을 열자 보약 같은 진한 국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4: 안 나올라 하네요.
1: 토종닭이 약초와 버섯 향을 머금고 아주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
0: 쟁반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이제 알아서 갖다 먹으면 돼요. 아,
3: 부패식이네요.
0: 예. 네. 아, 여기는 해만 지면 시원해. 늘리면 할까?
1: 보약이 따로 없겠는데요. 저도 딱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새벽부터 온종일 땀 흘리고 먹는 백숙 한 그릇.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그 자리 산에 다니다가 뭐 배도 고픈 데다가 와서 뭐 이래 삶아갖고 이래 요리식도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같은 일행하고 또 이 상쾌로 다니고

0: 그러니까 좋으니까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못 가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다녀봐야죠. 그럴 생각이에요.
1: 이 여름 땀 흘려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들을 찾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2: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장이사 일을 하고 있는 박재웅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포장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팀장님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4: 네, 잘 되고 있어요.
3: 아직 얼마나 남았죠?
4: 한 6톤 남았어요.
3: 6톤이면 어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4: 아직도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모님 오늘 더운데 네. 짐 많죠?
5: 네, 많아요.
3: 아이고, 어떻게 더우신데 잘 되고 계세요?
5: 네, 잘 되고 있습니다.
3: 아이고,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5: 네.
3: 조금만 더 화이팅해요.
5: 네,
3: 형님.
5: 화이팅.
2: 오늘도 열심히 고객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포장이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오전 7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를 할 곳은 25평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자부터 내립니다.
2: 보통 바구니 50개, 박스 50개 정도. 그리고 박스도 크기가 다른데 옷 같은 것도 긴 옷들이 있으니까 긴 박스, 옷박스라 그래가지고 옷 안 입어주는 박스 한 10개. 이불 같은 거는 부피가 크니까 옷박스라 그래서 대박스 해가지고 그런 거 한 5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 다 하면 한 70개 정도 들어갑니다.
1: 상자라고 다 같은 상자가 아닌데요. 짐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2: 일단은 사다리 오는 쪽부터 포장을 해서 그거부터 순서대로 나가요. 사다리를 옮기는 방부터 먼저 나가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다리가 나가는 방부터 포장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여기 끝났으니까 문 뜰게요.
1: 그런데 문은 왜 떼는 걸까요?
2: 짐들이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하는 이제 문을 띕니다.
1: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사다리 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다리를 올리지 않고 바닥에 받침목을 받치고 문단을 합니다.
6: 그걸 맞추시는 건 뭐예요?
7: 아, 사다리를 수평 잡고 있습니다.
1: 짐이 오르내릴 때 차량에 쏠리는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불균형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평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다리 설치 전 작업자가 문간을 겁니다.
2: 이거는 이제 아파트 난간이나 외벽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보조 장치고요.
3: 에, 붙여요. 붙여요. 눌러요. 오라이, 오케이.
6: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2: 예, 맞출 때.
7: 창문 보고 맞췄습니다.
6: 창문 막. 근데 저기서 신어주고 했잖아요.
7: 예, 신어 맞췄어요.
3: 봐봐!
1: 난간에 맞춰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디어 사다리 설치가 끝나고 운반구가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작업 시작입니다. 그 시간 실내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6: 이거 포장이사 순서는 어떻게 돼요?
4: 일단 잔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역순이라 큰 짐이 나중에 내려야지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1: 그래서 잔짐이 가장 많은 주방이 제일 먼저 분주해집니다.
8: 가정주부가 특히 잘 아니까 주방 쪽은 주로 여자분이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낫죠.
1: 그래서 주방은 주로 여성 작업자가 전담해 정리를 맡습니다.
8: 에어캡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1: 뽁뽁이를 양쪽으로 단단히 당겨 밀착시켜줘야 이동 중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큰 걸 좀 밑에다 놓고 위로 갈수록 좀 작은 걸 넣어야죠.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유리그릇도 따로 담고. 지저는 그릇 아닙니까?
1: 그런데 작업자가 포장한 후에

0: 상자에 뭔가를 씁니다. 뭐라고 쓰신 건가요?
1: 싱크대 위라고 쓰셨네요.
2: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네 규칙 있잖아요. 가정집에는 위에 놓고 싶은데 됐으면 위에다 갖다 비슷하게 놔둬야 돼요.
0: 짐을 풀 때 정확한 위치에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상자 겉면에 세부 내용물과 들어갈 장소를 적는 것이 정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 냉장고 안에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2: 다 빼야 되죠. 다 빼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이 물건 다 빼야 돼요. 어떻게 나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다 움직일 때 다 이걸 이렇게 반씩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눕혀서 나가는데.
0: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고 안 음식물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이제 포장한 작은 짐들을 사다리 운반구에 올리는데요. 지금 뭐 하신 거죠?
3: 밑에서 이제 다 실었다 내려도 된다는 저희 사인이에요. 실으려다가 내려버리면 이거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쓰신 겁니다.
0: 위에서 짐을 내려보내면 아래 대기하던 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받아 바로 싣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4: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벼운 거는 힘드니까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차곡차곡 차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다음 이삿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싣고 내리는 고된 반복 작업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 가자.
6: 통으로 오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0: 가전 제품들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무게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전용 커버를 두른 뒤 다시 이동을 재개합니다.
6: 저것도 무겁죠. 거의 200kg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저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있어요.
1: 어? 더 무거운 게 있어요?
6: 네.
1: 뭔데요?
6: 피아노가 한 230kg에서 40kg 나와요.
1: 하나, 둘, 셋.
0: 가전부터 가구까지 묵직한 짐들의 비중이 높은 이사일수록 사실 현장이 가장 고됩니다. 그렇다면 포장 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6: 일반하면 5톤에 거의 한 120만 원에서 이쪽 저쪽이에요.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1: 됐어. 같이 하나, 자, 밀어.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 갑시다. 하나, 둘, 셋. 자.
3: 아, 물 한 잔 한잔 먹고 해요. 아.
0: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은 피로감이 몇 배로 밀려오는데요.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줘야 한다네요.
1: 더우시죠?
3: 많이 더워요. 아, 오늘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네요.
0: 여름 이사는 무게의 무더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3: 제가 전에 배관 일을 했는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왔을 때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한데 이사는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이사는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했던 일보다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사 일을 선택했어요.
0: 벌써 오전 11시입니다.
1: 밀어, 이렇게. 자, 잡았어, 밑에. 자, 하나, 둘, 밀어. 움찔, 밀어, 밀어, 밀어, 밀어. 하나, 둘. 다 내리신 건가요?
3: 예, 냉장고 들어가고 장롱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마감됐습니다. 이제
0: 5톤 차 한 대 가득 채운 이삿짐 적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7: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3: 지금은 이제 고객님 새로 고운 보금자리로 가고 있죠. 아파트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사다리 차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라 저희가 승강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철판은 뭐에 쓰는 걸까요?
3: 쓰레기길이라 그래가지고요. 무거운 것들.

0: 들어갈 때는 큰 거부터 들어가나 보네요?
1: 예, 큰 게 들어가야 그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큰 거, 장롱, 냉장고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 올라가보죠.
2: 인삿짐을 풀 땐 쌀대와 역순으로 들어가야 일이 편하다고 하네요.
3: 위치 같은 건 다 집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4: 그렇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대로.
2: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한 시간 만에 큰 짐들은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잔짐들을 정리할 차례. 주방 작업자가 분주하게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5: 포장할 때가 힘들어요? 포장하고 풀어서 놓을 때가 더 힘들어요?
4: 비슷해요. 왜냐하면 쌀 때는 또 쌀 때 나름대로 힘들지만 풀 때는 또 풀 나름대로 힘들어.
2: 짐들이 흠집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기에 푸는 작업 역시 포장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의 일사불란한 손놀림 속에 이삿짐이 순식간에 정돈돼 갑니다.
3: 아, 대관도 없어요?
4: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2: 마지막으로 자칫 방심하면 깨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묵직한 돌 소파는 틀을 맞춰 신중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요. 이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입니다.
5: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4: 청소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분들 편하게 씻을 수가 있죠.
2: 썰렁하게 비어있던 공간이 작업자들의 노고로 온기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이사가 끝났습니다.
6: 수고하세요. 네,
4: 건강하세요.
6: 수고하셨습니다. 네.
2: 이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컨테이너에 짐을 맡기는 보관 이사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 밥을 먹고 이제 보관 일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밥 먹으러 지금 들어갔어요.
7: 배고프시?
4: 네, 많이 고파요.
7: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식사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4: 맨날 그렇지는 않고요.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제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 늦었네요.
8: 안녕하십니까?
2: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꽤 푸짐한데요.
4: 여기서는 식당이 없어서 배달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까 거기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2: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입니다.
4: 식사하세요, 빨리.
2: 워낙 식사가 늦어 다들 허기가 졌던 터라 모두 말없이 그릇에 고개를 묻고 폭풍 흡입입니다.
9: 힘들죠. 너무 늦은 시간에 밥 먹으면 밥이 많이 안 들어가요.
7: 그래도 힘쓰는 일이라서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9: 아니, 요새는 힘쓰는 사람도 그렇죠. 밥 많이 안 먹어요.
2: 이곳은 보관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선 보관 창고 단지인데요. 최근엔 이사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짐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잠시 짐을 맡겨두는 보관이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1: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하루 보관료가 10,000원이에요.
7: 그럼 양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관하시면?
1: 잘 실으면 저희 5톤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2: 보통 한두 개면 웬만한 이삿짐이 싹 들어간다네요.
1: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있을 때 물건들을 갖다 놓을 때가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거 끝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2: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해 냉장고를 가동합니다. 아니, 음식도 보관이 되나 보네요.
1: 짧게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냉장고 음식들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한데요. 한 달을 넘어가시거나 1, 2주가 넘어가시는 고객님들은 이거 유통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시는 건 냉장고 보관하지 않으세요.
2: 단기로 보관 시 음식물 보관을 서비스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커다란 가구부터 작은 짐들까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컨테이너에 적지 않은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9: 모두들 수고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1: 고생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일도 보람도 느끼고요. 그만큼 흘린 땀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제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2: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아, 더워.
5: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6: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인정 콘드로이친 형사념.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에 콘드로이친 1200.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

0: 뜬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방문 상담할도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EIDF 2016이 방송됩니다.
1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1: 후원 문의 080-961-9595.
1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Anoto todas las frases.

sweet boy.

incredible film about an incredible event is back.

¡Vamos!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0: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3: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4: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5: 여기 영차!
6: 여기 영차!
7: 낙동강 천삼행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8: 나가 이 말이야.
9: 됐어요.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작업 못해.
10: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1: 좋지, 우리 집인데.
12: 그때가 그립네.
11: 그립지.
13: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0: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1: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2: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바질링 60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1: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무엇이 궁금한가요?
6: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5: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7: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8: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9: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0: 펌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약간 무릉도원?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야, 오, 야! 오, 정말!
1: 2차 성징 있잖아요. 좀 엄마의 가슴이 커지고, 엉덩이가 커지고.
2: 겨드랑이 털은 어디 갔어? 똥꼬 털은 왜 있지? 지금 너무
1: 심하는데? 저 내 털을 내가. 내 털을. 그
3: 시끝나는 냄새 있잖아요.
1: 시끝 네. 냄새, 남자 냄새.
3: 남자애들 막.
1: 저희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 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봤어요.
3: 보다가 오늘 똥꼬 털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문 주변에 털이 있잖아.
4: 아빠 음경 주변에 왜 털이 있냐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5: 제가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1: 뽀뽀를 하긴 했어요. 진짜 엄마 몰랐다, 엄마 몰랐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네, 솔직해져.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오늘은 무슨 교육?
6: 성교육이야!
5: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7: 여기다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드림도 하나.
8: 인절미.
9: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씩씩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0: 당연하죠.
9: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0: 그렇죠, 그렇죠. 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바실링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아, 더
9: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0: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1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2: 후원 문의 080-961-9595.
1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الجمع أساس العيش الفلسطيني.

안 떼어버릴 까비.

0: up with the door.
1: That's me.
2: Man!
3: Nah,
2: min mama.
4: Yeah.

0: 반찬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2: 여기가 국보에 한 400년 됐어요.
3: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4: 여기 영차!
5: 여기 영차!
6: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7: 말을 이마죠.
8: 말고요.
9: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다 이거 작업 못해.
10: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1: 도지 우리 집인데.
12: 그때가 그립네.
2: 그립지.
11: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 인생?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2: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게 있어서.
0: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3: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4: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3: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와우.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7: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0: 아, 더워.
1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2: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5: 김영은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5: 후원 문의 080-961-9595.
1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أخوة حزب مدنكم بلا حزب أبا مناكم أهم هم زحمتكم.

Pakistan.

0: 하지. 하지. 하지.
1: 이제 홀 화이안 빌기요.

خوده خوده هر سیجم کردم اخواجوانی کم دو هم با مردن.

Vladimir, zor xoşu. Həmzə ilə gəlmə xoşu bir.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

0: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이어서 EIBF 2016이 방송됩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2: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이 있어서.
0: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3: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4: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3: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5: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떠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10: 와, 시원해.
9: 스텔라 냉떡볶이.

Thank you.

عبقرية أنا ما بعقل وبتراب عندك سنين على الشهر. عسى أنا بدي أخذ

0: Sure.
1: 빨리 해야지.
0: 할게.
1: 아니 이제 이거 이제.
0: 어.
2: تفضل تعالوا تريح
0: هلا هلا هلا
3: هلا يا اخي
0: تمام لينك

إني حبيب ساحر فيه عز وجميل وحب. يا حبيب الله، يا حبيب الله.

0: اتصالات وشكرا ايضا للدائرة.
1: هالصورة قوام فخ طلع من راسي.

0: نحن سينما جميل.
1: ايش رايك في الشارع؟

Thank you.

0: 상담을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3: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4: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15: 여기 영차!
16: 여기 영차!
17: 낙동강 천삼매미가 전체가 다 오르고
18: 나를 이만해.
19: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20: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15: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6: 좋지, 우리 집인데.
18: 그때가 그립네.
16: 그립지.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까?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0: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잡으시면 달리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습니다.
0: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1: 이거 보자,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거? 어?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도령도 하나.
0: 우와.

0: 세상의 영광은
1: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2: 준비되셨어요?
3: 하이크 준비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4: Creation of a champion.
3: 99.9% 확정이야. 확정.
5: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1: 이거다 꽃 설명해봐. 꽃 야. 무슨 꽃이야 이게?
0: 어? 응?
1: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더랜드 하나.
2: 인절미.
3: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0: 상담완료 고객,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0: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2: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3: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오우.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계량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welcome to the new season.
1: 유후!
0: 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시즌에는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더욱 또 생활 밀착형 영어를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1: 네네.
0: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1: 예.
0: 조금 흥분되는 느낌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일상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다 보면요.
0: 네.
1: 우리가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0: right.
1: 생활하면서도 이거 배웠던 건데 하면서 문득문득 영어로 저희가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0: Exactly.
1: 아 그렇게 또 저희가 습관을 잡아가면 되겠네요.
0: 아 하나의 그 아 이거는 나의 라이프의 일부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가정 영어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어린 동생 재우기 대작전입니다. 자, 지금 어린 동생이 이제 드디어 잠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뭐 엄마, 아빠와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1: 대화를 하면 안 될 텐데요.
0: 아 그럼요. 조용히 해야겠지만. 자,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아이고.
0: 아, 그러니까 말을 너무 크게 한
1: 지금 또 여러 번깬 상태인가 봐요.
0: 이미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이러면서. 왜냐면, 아기들은 왜뭐 잠을 안 자냐. 뭐 아니면은 무슨 뭐.
1: 자꾸
0: 예, 뭐 이런
1: 울어.
0: 궁금함이 있을 수
1: 아이,
0: 있잖아요. 그쵸?
1: 그럼요. 또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로서.
0: Right.
1: 쟤는 왜 졸려올 텐데 안 자지?
0: 궁금할 수 있거든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어린 동생이 잠들었을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Mom, my you finally fell asleep.
3: 쉿!
2: My you finally fell asleep, Mom.
3: 동생 또 깨울라.
2: 응?
3: 응?
2: Sorry?
3: 동생, 마유.
2: Mayu, fell
3: 마유,
2: asleep.
3: be quiet. Wake up. Wake up again. 쉿! 응?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Why?
2: Why do babies
3: 응.
2: wake up so
3: Easily.
2: easily,
3: 아,
2: like suddenly?
3: 그래, 애들이 그렇게 쉽게 깨, 원래. 너도 아기 땐 그랬어.
2: Why?
3: You too.
2: Me too.
3: You baby. When you were baby, wake up.
2: Really? Easily?
3: You too. Mayu,
2: Oh.
3: same.
2: Oh, my, so cute.
3: 쉿.
0: 네.
1: 아유.
0: 학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1: 그쵸,
0: 있습니다,
1: 그쵸.
0: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3: Shh, you'll wake him up again.
4: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동생이 잠든 거예요.
1: 아유.
0: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마유가 마침내 잠들었어요. 마유가 아이인 거예요.
1: 축제거든요, 이렇게
0: 아,
1: 되면.
0: 축제네.
1: 축제예요. 조용한 축제. 빈술에는 요란해요.
0: 아,
1: 네.
0: 조용한 축제.
1: 맞습니다. Mom, Mayu, fell asleep. 오, 그러면 여기가
0: 네.
1: 이 마침내에 해당되는

0: 글이 없네요.
1: 뭔가 동사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네. 마침내.
0: 잠 들었다. 어허. 마유가 마침내. 어허. 마유 마침내는
1: 드디어.
0: At last.
1: 오케이. 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에요.
0: 드디어.
1: At last.
0: 딴딴따라단.
1: 오케이. 자,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으로 제가 넣기는 했는데 일단은
0: 아,
1: at last도 좋아요. 마유가
0: finally
1: fell asleep. 자, at last. 이거는 보통 에. 영화 같은 데서 오. 전사들이 at last. 오. Our time has come. 우리의 시간이 왔다. 너무 이런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finally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자,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형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0: 과거형으로?
1: 맞습니다.
0: 네.
1: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잠든다. 아니니까 fall의 과거형
0: fell
1: 써서 fell asleep 잠들었다. 자, 그래서 fall a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0: 네.
1: 얘는 하나의
0: 세트.
1: 네, 세트입니다. 덩어리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제는 fall에서 바꿔 주면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그래서 fall 대신에 잠들었다라고 쓰려면 fell 쓰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거는 영어에서는 사실
0: 네.
1: 나는 잠들 수가 없다. 라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0: 네, 네.
1: Right. 할 수 없다라는 조동사 뭐예요?
0: Can't.
1: Right? 잠들다는 다시 한번
0: fall asleep.
1: 그러면 아, 나 잠을 들 수가 없어. 한마디로 나 잠이 안 와.
0: I can't fall asleep.
1: There you go. That's it. I can't fall asleep. 너무 더워서든 뭐가 됐든 간에요.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그녀는 잠들었어.
0: 오.
1: 근데 엄청 빠르게. 자, quickly를 드릴게요.
0: 네.
1: 오케이? 그녀는 잠들었어. 엄청 빠르게.
0: She fell asleep quickly.
1: Quickly. So quickly 하면
0: so quickly.
1: 조금 더 양념을 칠 수 있죠. 그렇죠?
0: 네.
1: 엄청 빠르게.
0: Mm-hmm.
1: 자, 이런 식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제를 바꿔가면서.
0: 네.
1: Right? You guys, 소리내서 낭독해보겠습니다. Right? I can't fall asleep.
0: I can't fall asleep.
1: Oh, she fell asleep so quickly.
0: She fell asleep so quickly.
1: Alright.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Fall asleep 같은 경우에는 딱 잠드는 그 순간의 동작을 강조해줘요.
0: 네.
1: 그래서 잠들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fall 대신에 비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she is asleep. Alright. I was asleep.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쓰면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0: 아, 네네.
1: 뿅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기는 잠들어 있어. 그러면 이미 잠든 상태죠?
0: 네.
1: 그때는 얘를 쓰면 어색해져요.
0: 오.
1: My baby falls asleep 이러면 내 아기는 원래 잠든다.
0: 아,
1: 이상해요.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my baby is asleep. 그러면 이미 잠들어 있다.
0: 예.
1: 오케이?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동작 강조, 상태 강조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거든요.
0: 네.
1: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0: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1: Alright. 근데 아이가 모르고 소리를 좀 냈나 봐요.
0: 저런.
1: 아, 그랬더니 쉿! 동생 또 깨울라.
0: 아,
1: 깨면 어떻게 돼요?
0: 깨면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1: 다시 처음부터.
0: 예, 이렇게 잠들었다 깨면 또 막 두 시간 걸려요.
1: 어마없어서.
0: 때로는. 예. 자, 쉿! You will wake him up again. 네가 깨울 거야, 그를 다시. 이건 뭐 나눌 데가 없는데요.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1: 오케이. Wake up도 들어가고.
0: 맞아요. 여기 그러면 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1: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0: 그죠?
1: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의성어 느낌 한 세 개 써볼까요? 네 개 왜냐면 엄마가 좀 많이 지금
1: 아 많이 네,
0: 경고
1: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여러 개 썼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0: 오.
1: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기를 만약에 글로 표기를 해야 된다면 원하는 만큼 H를 넣기도
0: 네.
1: 해요 실제로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SHH까지 보통 씁니다.
0: 아~
1: 표기를 할 때 이게 쉿, 조용! 이라는 느낌. 물론 이제 하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쉬, 소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쉬 하잖아요.
0: 네.
1: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wake him up again 이러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0: 음흠.
1: 자, 여기서 wake가 나왔는데 우리가 wake up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0: 일어나는 거예요.
1: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네. 차리고 아침에, 그렇죠? 근데 내가 wake up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wake

0: 시키면 그 사람을
1: 깨우는 게 되죠.
0: 깨우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깨는 거든, 뭐, 남을 깨우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wake의 과거형, PP형을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1: 어허, 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났어 할때 woke up.
0: 아, 오가.
1: 그리고 분사는 waken 아니에요?
0: 오.
1: Yes.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0: Very close.
1: 어?
0: Very close.
1: woken이에요?
0: Woken. Yes. 그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1: woken.
0: 게, 이 과거형 발음할 때요, walk 하지 마세요.
1: 어?
0: 그거는 걷다잖아요.
1: walk.
0: walk, right? walk. So, I walk u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 woke up. 거의 오에 가깝게 발음하는
1: 오, 와, 이거
0: 겁니다.
1: 진짜 몰랐어요.
0: Right? 처음 느낌이죠,
1: 네.
0: 그죠? So, 한번 해볼게요. woke, woke up.
1: walk up.
0: 지금도 조금 벌려졌어요.
1: 어려운데요?
0: Right? 완전히 이 모양 모은
1: walk.
0: 느낌으로 woke up.
1: walk
0: Up.
1: up.
0: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walk up. walk up.
0: 지금 또 너무 모호라니까 업도 업 이렇게
1: walk
0: 되는데
1: up.
0: 이게 트레이닝이 많이
1: 아우,
0: 필요합니다.
1: 껍데기
0: 오케이.
1: 먹고 싶네요. 자꾸
0: 갑자기
1: 껍껍하니까.
0: walk up.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깨우는 거. Wake someone up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명사 예를 들어 him, her 이런 거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되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일반 명사가 나왔다. The baby, right? My husband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건 가운데 넣어도 되고 밖에 빼도 돼요. Wake up someone 이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깨우지 마. 나 깨우지 마.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1: Don't wake me up.
0: 그렇죠. Don't wake me up. Wake up me는 안 돼요.
1: 네.
0: 대명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로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우릴 깨우셨어. 자, 과거네요.
1: 그죠? Mom
0: Mom.
1: woke us up.
0: Mom woke us up. 이런
1: Mom
0: 식으로.
1: woke us up.
0: 남한테 우리 엄마가 하면 my mom 해도 되지만요. 그냥 뭐 가족끼리
1: 네.
0: 엄마가 할 때는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냥 마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So, 중요한 건, 얘네들 대명사니까 무조건 가운데.
1: 네.
0: 일반 명사는 밖에도 상관없다. 자, 읽어볼게요. Don't wake me up.
1: Don't wake me up.
0: Mom woke us up.
1: Mom woke us up.
0: There you go. 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뭐냐면, 남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재운다.
1: 오.
0: 왜냐면 많은 분들이 깨운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알고
1: 알죠.
0: 계시더라고요. 네, 재운다라고 할 때는 put someone to sleep. 슬립
1: 아.
0: 쪽으로 가져다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0: Right.
1: 또.
0: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엔 할 겁니다.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Shh, you wake him up again.
1: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Shh, you'll wake him up again. Shh, you'll wake him up again.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네.
0: 아기들은 왜 이렇게 쉽게 깨요?
1: 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조금 어린이 나이대가 되면 한 7살, 6살 이때가 되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계속 자.
0: 야, 이런 느낌.
1: 셔틀버스가 지나가요. 예.
0: 그런데 완전 아기다.
1: 그렇죠. 너무 베이비들은 정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0: 예민하네요.
1: 하죠.
0: 오케이, 오케이.
1: Why do babies wake up so 쉽게? 쉽게니까 그거겠네요. Easily. Easily.
0: easy도 아니고 easily, 하?
1: Yeah, 쉽게니까.
0: 뭔가 부사의
1: 부사로 가야
0: 느낌.
1: 돼요.
0: 오케이.
1: ly를 꼭 붙여요.
0: Alright.
1: 네.
0: 자, why가 나왔으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y? 한 다음에 이제 질문 어순이 들어가요. Do babies wake up? 아기들이 깨어나나요?
1: 응?
0: 자, 거기에 양념을 착착 치면서 so early. Easily, I'm sorry.
1: 응.
0: Easily.
1: easily.
0: 쉽게. 맞습니다.
1: 오.
0: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1: 네.
0: So 부사로 바꿔서 easily. Alright.
1: easily.
0: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남을 깨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1: 깨는 거.
0: 깨는 겁니다.
1: 스스로.
0: 여기서는. 둘
1: 네.
0: 다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요. Wake up and get up 있어요.
1: 네.
0: 네, 보통 너몇 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할때 둘 다 섞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정확하게 만약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wake up 같은 경우

0: 경우에는 몸을 안 움직여도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1: 아하.
0: 의식이 딱 돌아온 거.
1: 네.
0: 그게 바로 웨이크업입니다.
1: 네.
0: 근데 겟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을 이제 정말 일으켜서 침대에서 나오는 것까지
1: 됐겠다.
0: 포괄적으로 또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아무튼 부사를 지금 썼는데 부사는 여러분 아시겠죠? 형용사는 보통 우리말로 만약 직역을 하면 뭐뭐 한이잖아요.
1: 네.
0: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 뭐뭐
1: 게
0: 하게.
1: 하게
0: 그렇죠. 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쉬운이 아니라 쉽게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달렸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뭐예요? 그녀가 달렸다.
1: She ran.
0: She ran. 근데 그녀가 빠르게 달렸다. 그러면
1: She ran quickly.
0: 어, quickly도 좋고 fast.
1: Fast.
0: Fast. Fast가 속도를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나 공부에 정말 열심히.
1: Oh.
0: 어떻게 할까요?
1: I study so hard.
0: Really, uh-huh, really hard,
1: really
0: so hard.
1: hard.
0: 이런 식으로 부사는 뭐뭐 하게입니다.
1: 네.
0: Right? So 여기서는 fast 같은 게 형용사 이런 게 헷갈리는 이유가
1: 맞아요.
0: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거든요.
1: 되고.
0: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법과 책과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1: 네.
0: 훨씬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1: Hard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도 이렇게 쓰이는 건거죠?
0: Hard도 something is very hard. Yes, yes, yes.
1: 어려움도
0: right,
1: 되고.
0: Right. 이거는 어려운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이란 뜻이
1: 열심히.
0: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She ran fast.
1: She ran fast.
0: Mm-hmm. I studied really hard.
1: I studied really hard.
0: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런 것도 필기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1: 네.
0: baby. baby 뭐예요?
1: baby 아기요.
0: 아기죠.
1: 네.
0: 아기의 경우에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핑 같은 거 가면
1: 예.
0: 친구 아기 선물을 살 때 사이즈를 헷갈려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때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1: 네, infant, 완전.
0: 그리고 toddler, right? 근데 아마 보통 토들러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막.
1: 우리말로 진짜. 토들 성이 토고 이름이 들러예요.
0: 들러인 것처럼. 네. 그렇죠. 자, infant라고 하면은 아기 중에 어떤 아기일까요?
1: 신생아.
0: 맞아요. 신생아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린 바닥에서 파닥파닥하는 그 정도.
1: 100일 이전의 아기들
0: That's
1: 정도.
0: Right.
1: 네.
0: toddler는 어느 정도죠, 그래도?
1: 한 2, 3세?
0: 맞아요.
1: 돌 지난
0: 약간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1: 네.
0: 정도의 느낌을 이제 toddler라고 toddler.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죠.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읽어 볼게요.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1: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0: 자, 이랬을 때 엄마의 대답입니다.
1: 그렇죠.
0: 아유, 너도 아기 땐 그랬어.
1: 그렇죠.
0: 이러면서.
1: 원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0: 기억을 못해요.
1: 네, 맞습니다. You were too.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Uh-huh.
1: When you were a baby. 너가 어렸을 때 너도 그랬어.
0: 문장이 꽤나 길어졌어요.
1: 그러게요.
0: Right.
1: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로
0: 거의,
1: 붙은 거의,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은 너도 그랬다. 그랬다니까 너는
0: 많은 분들이 이거
1: 네.
0: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래. 이러면
1: 너도 그래.
0: 어? 그래? 예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예 상상이 안 갈 수 있습니다.
1: 너도 그랬었는데 지금 were가 나왔으니까 저 사실 like that 하고 싶거든요.
0: Like that?
1: 너도 그랬었다.
0: Okay.
1: 그렇게 됐었어.
0: 이거 맞추면 제 학생 중에 최초입니다.
1: 진짜요? You are that 할게요.
0: 하지만 그냥. 물론 잠깐만요. 아니,
1: 네?
0: 근데 최초다 아쉽네요.
1: 어? 왜요? Like예요 그러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Like that 한번 해볼게요.
0: 왜냐면 최초가 되게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1: 아...
0: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1: 아닌 것 같아 이것도요.
0: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오?
0: 최초입니다.
1: 우와!
0: 오케이 지금 맞히신 분들도 있을 거고 틀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It's okay.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1: 와.
0: Okay. So like라고 하는 게 좋아하다도 되지만 like는 뭐뭐 같은도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너 또한 그것 같았다라는
1: 네.
0: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like 대신 어느 정도 덩어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은 like 대신이었잖아요.
1: 네.
0: 이것도 써주세요. 이렇게 혹은 이런
1: Like this겠네요. 그러면 like this.
0: 자, 정답.
1: Yeah.
0: So 뭐 예를 들어 댄스 동작 같은 걸 배울 때 그런 instructions 같은 게 있죠. 어떻게
1: 그쵸.
0: 추라는 거. 그랬을 때 move your hand like this.
1: 맞아요.
0: Like this 이렇게잖아요.
1: 그렇게 나네요. 누구도.
0: 그렇게. 저만의 댄스예요. 좀 무시하시면 안 돼요.
1: 네, 죄송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like this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0: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you are like that. Okay, 알겠어요.
1: 예.
0: You're like that too. 그리고 you were a baby가 무슨 말이에요? You were a baby. 너는
1: 너 애기였어.
0: 아기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아기였다.
0: 근데 지금 두 개가 합쳐졌죠.
1: 네.
0: 이게 바로 when의 힘입니다. When. 자, 볼게요. when을 쓰고 평소문 어순을 써주면 평소문일 때, 뭐뭐일 때라는 뜻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So,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to에서.
1: 그렇죠.
0: 근데 이거를 거의 두 배로 늘려줬죠.
1: 와.
0: 이게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말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1: 네.
0: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왜 길게 말 못하고 끊지? 그거에서 뭐 죄책감 가질 거 전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게 말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1: 네.
0: 확장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가 그렇게 말할 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가 그렇게 말할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예요.
1: 예.
0: So that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걸 말할 때.
1: 그걸 말할 때? When you say like that.
0: 아, 그냥 say that.
1: Say that.
0: When you say that 이러면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말 자체를 할 때라는
1: 아,
0: 뜻이에요.
1: 아, 맞아요. 그랬던
0: okay.
1: 것 같아요.
0: So when you say that.
1: When you
0: 그러면
1: say
0: 이건
1: that.
0: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When you lied.
0: 나에게?
1: Me.
0: To me.
1: To me.
0: When you lied to me. 자, 그러면 when 부분을 해봤죠?
1: 네.
0: 전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난 슬퍼. 내가 그걸 말할 때.
1: I'm sad when you say that.
0: 그죠? I'm sad when you say that. 이 얘기는 너 그런 말할 때 나 진짜 슬퍼져.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난 화가 났어.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그렇죠. I was mad 해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1: 네?
0: When you lied to me. 그렇죠. 언제?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그렇죠.
0: 문장이 뭐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1: 와, 진짜 영어 잘하는 느낌 나요.
0: Oh, yes. 이거보다 더 나중에 길게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1: I'm sad when you say that.
0: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쉬, 동생 또 깨울라.
1: 쉬,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두 번째는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om, my you finally fell asleep. Mom, my you finally fell asleep.
2: Shh, you'll wake him up again. Shh, you'll wake him up again.
3: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2: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ake someone up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엄마가 우리를 깨우셨어. 과거형으로.
1: Mom woke us up.
0: 그렇죠. 과거형으로요. 자, 날 깨우지 마, 날 깨우지 마.
1: Don't wake me up.
0: Don't wake me up. 아, 동생 또 깨울라. 자, 남자 동생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넌 그를 또 깨울 거야.
1: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그렇죠. You wake him up again. Mm-hmm.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Mom woke us up. Don't wake me up. You'll wake him up again. 네, 다음은요. When 평소문. 여러분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슬퍼. 난 슬퍼 일단.
1: I'm sad.
0: 당신이 그걸 말할 때.
1: When you say that.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난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화가 났어. 난 화가 났어. 과거.
1: I was mad.
0: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When you lied to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너도 아기 땐 그랬어. 너도 그랬어.
1: You were like that.
0: 그렇게 또한.
1: When
0: to,
1: you were
0: to have.
1: You were like that. You were like that too.
0: 그렇죠.
1: 당신. When you were a baby.
0: When you were a baby. There you go. So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같이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Okay,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3: Shh, you'll wake him up again.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5: Shh,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4: Oh,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5: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4: Really?
5: Mm.
4: Me?
0: Oh. 시즌 첫날부터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와, 이게 출발이 너무 산뜻한데요?
0: 아, 출발이 반이잖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Go and grab a coffee였습니다.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1: 네.
0: Wake someone up.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어,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깨운다라고 할 때 wake up 뭔가 사이에 넣어도 되고요.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문장
1: 아마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여러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그 산업들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강판이, 선박은 한 척당 수만 톤의 두꺼운 후판이 들어가며 건설 역시 철골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특정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 소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그래서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죠. 특히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LNG 운반선용 후판, 송유관용 강관까지 가장 까다롭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제조업의 출발점이자 기반 산업인 철강 이야기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자동차도 배도 건물도 기계도 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제철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이후 종합 제철 건설을 4차례나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는 단일 투자로는 당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차관단을 꾸려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개발처가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봐야 수입 철강재를 쓰는 이만 못한 거대한 부실기업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철강은 그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의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자동차도 조선도 기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의 손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을 보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철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1960년대 한국 앞에 놓인 숙제였습니다. 자본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철소를 지을 입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제철소는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실어내는 일이 핵심이라 항만이 곧 생명선입니다. 처음 후보에 오른 곳은 울산과 삼천포였습니다. 포항은 명단에 없었죠. 그런데 막판에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북 영일만이 떠올랐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깊은 바다를 끼고 있었고 제철에 꼭 필요한 냉각수를 구하기 쉬웠으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두루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1967년 정부는 영일만을 최종 입지로 확정합니다. 그 이름을 따 1968년 4월 회사가 세워집니다.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정부와 대한중석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해서 19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책임지던 국영기업이자 자금줄이었습니다. 1970년 4월 영일만 백사장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제철소는 보통 쇳물을 뽑는 제선 공정에서부터, 즉 생산 순서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포항 제철소는 거꾸로

완제품을 만드는 아비언 제강 공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건설 기간이 짧은 아비언 공장을 먼저 완성하면 수입한 반제품으로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나머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짓는 동시에 벌어서 그 돈으로 마저 짓는 방식. 자본이 부족한 후발 진입자의 단계적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새벽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훗날 이날을 기념해 철의 날로 지정합니다. 1973년 첫 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곧바로 확장에 들어갑니다. 1973년 103만 톤에서 1983년 910만 톤, 10년 사이 생산 능력이 9배로 불어났습니다. 증설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뒷받침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74년에는 수출 1억 달러와 출하 100만 톤을 동시에 넘어섭니다. 수출 경쟁력은 바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건설된 제철소는 그만큼 낮은 생산비로 철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과 타이완을 시작으로 20개국이 넘는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배당이 아니라 설비 증설에 몽땅 재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설비를 키우고 확장된 설비가 더 큰 이익을 만드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톤당 원가는 낮아져 규모의 확대가 곧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이 만든 철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떠받친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포항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포스코는 제2 제철소 건설에 나섭니다. 입지로는 전남 광양만이 선택됐습니다. 수심이 깊고 공업 용수를 구하기가 쉬운 자리로 바다를 매립해 세운 국내 최초의 제철소였습니다. 포항과 광양을 합쳐 약 2,080만 톤. 포스코는 세계 3위 철강사로 올라섭니다. 두 제철소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포항은 여러 종류를 만드는 다품종 체제로, 광양은 한 종류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특화됐습니다. 광양 준공으로 외형은 세계 정상급에 올랐지만 내외 여건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세계 철강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고 시장 개방이 빨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유구조가 변했습니다. 포스코는 출범부터 정부가 세운 공기업이었습니다.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요. 약 3년에 걸쳐 민영화가 완료됩니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제철소가 시장의 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 생존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결국 기술 경쟁력 확보죠. 전통적인 제철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덩어리로 가공해 고로에 넣습니다. 이 과정은 큰 설비와 비용이 들죠. 하지만 파이넥스라는 공법은 이 단계를 통째로 건너뜁니다. 기존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가공해야 했습니다. 파이넥스는 이 과정을 줄여서 비용과 탄소 배출을 함께 낮춘 기술이었죠. 포스코는 1990년대 초 이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07년 5월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선진 철강사들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독자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을 중국과 인도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해 쓰던 기술을 이제는 사용료를 받고 넘기는 그런 수준에 올라선 것이죠. 해외로 나가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세워 운영을 맡았고요. 2026년 인도 최대 철강사와 손잡고 대형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본 추격자가 선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철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주축은 포스코이지만 하나의 기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이전부터 동국제강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출발했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고로 방식은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국제강은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철근과 형광은 건설용 철강의 핵심 자재가 되었고요. 동국제강은 지금도 이 분야를 대표합니다. 최근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전기로 방식은 오히려 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관 제철 사업의 벽을 넘은 기업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 뿌리인 인천제철은 1978년 현대그룹에 인수된 뒤 오랫동안 전기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로 성장한 현대그룹에게 철은 늘 아쉬운 소재였습니다. 후판과 강판을 외부에서 사다 써야 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공급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환영하지 않았죠. 전환점은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였습니다. 당시 한보는 포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를 꿈꾸면서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 무리한 투자 끝에 무너졌고요.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부도 이후 방치됐던 당진 제철소를 현대차 그룹이 2004년 인수합니다. 현대는 이 부지를 바탕으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진에서 첫 쇳물이 나옵니다. 포스코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 갖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죠. 공급 안정성은 높이고 원가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제철의 등장은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 강판 최대 수요처인 현대기아차는 포스코의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오랫동안 포스코의 독점에 가깝던 철강 산업은 이제 두 회사의 과점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 구도 재편은 후발 주자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완성차로서는 소재를 조달할 곳이 둘로 늘면서 가격을 협상할 힘을 함께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산업은 안팎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그리고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수요 쪽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막대한 철강 수요를 부릅니다. 건물 골조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냉각 인프라까지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강제의 종류와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태양광, 수소 생산 설비 같은 새로운 산업이 철강 수요의 다음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재건 수요도 변수입니다. 한국 철강사의 직접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재건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철강 수급 전체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강도 강판과 핫 스탬핑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탄소 공정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저탄소 전기로와 특수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보다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면서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탄소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소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원료와 기술, 경쟁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한 힘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불모지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그 한류가 일으킨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 여름 바다를 들썩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1: 엄청 크네요.
2: 바로 한 100km.
1: 100km요? 와.
0: 여름이면 이 녀석들의 인기가 대단하다죠?
3: 배짱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0: 더위에 지친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 살이 제대로 오른 여름 전령사 갯장어 만나러 고성반도로 가보시죠. 한반도 남쪽 해안, 한려 수도와 이어지는 고성반도. 그 품에 안긴 자란 만은 남해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란 만의 넉넉한 바다를 품은 항구마을. 포교마을 앞바다에서는 여름이면 짙푸른 남해가 키워낸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사방이 어두운 새벽 3시, 벌써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네요.
4: 안녕하세요.
5: 예.
4: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5: 아, 예. 이제 고기 잡으려고 준비합니다. 미끼, 미끼.
0: 미끼는 국민 반찬 고등어.
6: 이 고기는
4: 네.
6: 싱싱하고
4: 네.
6: 냄새 안 나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5: 네. 이건 내 갖다 놓고.
6: 예.
0: 미식가인 녀석은 바로 갯장어. 긴 줄에 낚싯바늘이 매달린 주낙으로 잡는답니다.
4: 아버지, 이쪽 지역에 갯장어가 많이 잡히나요?
5: 예. 여기가 청정해역이거든.
0: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온 어부. 야행성인 갯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캄캄한 새벽부터 움직여야 한답니다. 갯장어가 잘 잡히는 어장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5: 빵에 데이면은, 뼈에 데이면은, 이거 뼈는 내가 많이 나거든. 그렇게나, 그 냄새 맡고 있는 거라.
0: 미끼 낀 낚싯줄을 바다에 다 내리고 나면, 이번엔 수조에 잘 갈린 칼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유는요?
6: 고기를,
4: 네.
6: 올라오면,
4: 네.
6: 염에서 바로 눌려. 고기 올라오면.
4: 줄을 그냥 끊는 거예요?
6: 네.
0: 갯장어가 미끼를 충분히 물었겠다 싶으면, 이제 내려둔 주낙을 올릴 시간.
4: 알 수가 없어요.
0: 그런데 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갯장어가 힘차게 올라옵니다. 넘치는 힘과 무엇든지 덥석 물어버리는 사나운 성질을 가진 남해의 진갯.

0: 이빨이 날카롭고 무엇이든 잘 물어서 일본에서는 문다는 말에서 유래해 하모라 불린다죠.
1: 이빨이 무섭게 생겼네요.
2: 쨍하나?
3: 겁나.
1: 겁나요?
3: 네. 사람이 그 살면 없이 살 다 떨어져요.
1: 오늘은 좀 어때요?
3: 무엇이?
1: 고기 잡히는 게.
3: 아, 오늘 많이 먹는 태기.
1: 이건 뭐예요?
3: 알갱이, 알갱이, 빨간 고기.
1: 알갱이?
3: 응.
2: 순게, 순게를 가되 우리는 날개를 가는데.
0: 백장어는 수온이 따뜻해지는 5월에 잡히기 시작해 10월까지 잡는 계절 고기입니다. 양식도

0: 되지 않고 아무 때나 맛볼 수 없다 보니 여름이면 녀석들 귀한 몸값 자랑한다죠.
1: 이거 고기를 쪼갠 대로 네가 받을까? 그러면 석유수선 줄까?
2: 아, 여기로 바로 오셔.
1: 그리 바로 갈까?
2: 예, 바로 오셨네.
1: 응아, 알겠다. 아이.
2: 예.
1: 바로 오란다.
0: 오매불망 녀석들을 기다리는 항구로 출발합니다.

0: 고단한 하루에도 만선으로 돌아온 어부는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갑니다.
1: 아유, 뭐 연습하구나.
2: 안녕하세요.
3: 고생하셨네요.
0: 배가 들어오면 바로 갯장어를 사드린다는 차태수 씨.
3: 아빠 고기 좋네. 옛날에 내가 많이 받아요. 이 배, 이 아재표를 많이 받았었거든. 우리가 막, 내가 좀 급할 때 부탁하면 한 번씩 그래. 급할 때는 고기 잡아주거든.
1: 앞으로 한 10년은 돼야 될 텐데.
4: 작년엔 니 감춘 여군만 살았는데.
1: 아유, 그래도. 그 시에 감사하소.
4: 아, 시에 감사. 예,
1: 너무 무리하게 날 때 신다 하지 말고요.
2: 감사합니다.
5: 가시다.
2: 예, 예, 예. 빨리 뛰어야 돼요?
1: 네. 이 좀 바로 잡고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참을 필요가 있어요.
0: 태수 씨는 항구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갯장어 식당을 운영합니다.
1: 고기 크고 좋아. 날이 뜨시면 뜨실수록 갯장어는 더 살이 찌고 좋거든. 응. 진짜 살이 엄청 찌고.
0: 막 잡아온 갯장어, 손님들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손질 사나운 갯장어는 손질도 까다롭습니다. 몸통과 근육 사이에 잔가시가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1: 그래서 형님 하는 거나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우리 사형제 중 다 와서 여동생 둘이 주방에 있지. 남동생 요 와서 해주지.
0: 동생이 등뼈를 발라내면 잔가시에 불쾌감이 없도록 잘게 써는 건 태수 씨.
1: 또 이 잘게 쓰려도 얘는 잘게 안 쓰면 가시가 받쳐서 못 먹어. 얘는 구이, 구이하고 샤고. 이게 한 마리 보통은 칼집으로 130cm 정도. 껍질은 그대로 붙어있고. 이야. 껍질 안 잘리고.
2: 이게 바로 기술이네.
1: 네, 칼질 이게.
0: 태수 씨의 칼이 도마에서 경쾌하게 춤을 춥니다.
1: 우리 큰딸.
2: 안녕하세요.
1: 둘째, 제 동생.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또 어머니. 네. 엄마야, 봐봐라.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민철아, 우리 큰아들. 네, 가족으로 이 해에 나가야 되지. 그래야 이 마음도 맞고. 아니, 마음 맞는다고 많이 싸운다, 우리.
0: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이는 어머니 김정순 씨. 직접 밭에서 키운 것으로 반찬을 준비하신답니다.
2: 힘드시지 않으세요?
6: 아니, 힘이 들어도 해야지, 자꾸. 아들한테 이래 하지. 안아갔다면 아빠 이래 하지. 며느리,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
2: 안녕하세요.
0: 태수 씨의 아내 황선정 씨는 뽀얀 국물 자랑하는 장어국 담당.
6: 장어 머리랑 떼기랑 나온 거 가지고 걸러가지고 시리랑 철판처럼 구울거려요.
0: 소크리에 곱게 걸러낸 갯장어를 푹 고아 끓인답니다.
2: 완전 보약이겠는데요?
6: 네.

0: 이게 이거 먹어야 다 먹고 가지.
1: 말 그대로 개짱으로 똘똘 뭉친 가족입니다.
2: 개짱아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3: 자기 반 어머님도 뭐 자기 일에 열심히 도와주고 또 동생들도 일해와서 자기 해갖고 자기를 처음 해주니까 나는 정말 고맙지.
1: 이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개짱어. 사람들이 줄지어 찾는 이유랍니다.
4: 아빠 개짜 7개.
5: 네. 혼자 두 가지 가라고 할게요.
3: 정신없지. 일반 집하고 완전 달려. 여기 와.
1: 거친 모습 뒤에 보드라운 속살을 숨기고 있는 반전 매력의 물고기. 게다가 여름 한철 반짝 먹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니 이만하면 여름바다의 주인 될 자격 충분하겠죠? 신선한 이 맛 찾아 작정하고 왔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6: 아, 맛있겠다.
7: 아니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생각보다 맛이 되게 깔끔해요. 저도 다른 데서 이런 맛이 안 나는데 회 먹을 때도 야채 같이 주니까 맛있고 좋아요. 한번 꼭 보세요.
1: 썰물 빠지듯 한 차례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태수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애지중지하는 텃밭에 나왔습니다.
8: 일로 저기 또 한 그릇 쓰고 여기서 다 재료 받아가. 그 깻잎도 요 숨어나 있는 거고. 이쯤 그렇게 우리 이제 우리 식당에 집에 쓰는 거는 다 하지. 뭐 쑥갓이라든가 뭐 상추. 우리 몰라졌어. 날이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네. 이게 이제 좀 타서 이래, 타서. 이렇게. 이 참 좋았거든.
3: 이 밭이 옛날에 아버지가 배 타면서 모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 하더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팔아가지고 해집 지어가지고 해라 이래 하더라고. 근데 너는 그 팔기가 싫더라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 만들어 놓은 땅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 만약에 그때 팔아버리면. 그래서 이 밭은 제가 뭐 이 아들한테도 끝까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땅이에요.
1: 수십 년 세월 묵묵히 개짱어를 잡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아들 태수 씨.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시간을 덧칠하니 다 추억이 됐답니다.
3: 옛날에 어릴 때 배, 고등학교 때 배 따라가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때 전부 노르져가지고, 어른들 어린 마음에, 아이고, 그만하고 갔으면 싶은데, 내가 이제 커서 보니까 아버지 그때 마음을 알겠더라고.
8: 학교 가면 일주일만 하면서 오면 그 돈 해주기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오고, 우리 때임서 하고.
1: 사남매 키우기 위해 억척스레 살았던 시절, 어머니의 굽은 허리만큼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8: 나무 이거 한 300년 넘게 되었다 보는데 다 오는 사람마다 다 좋다고.
3: 어릴 때 크기나 아니, 지금도 큰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근 옛날 똑같은 거.
1: 변치 않고 그대로인 게 어디 나무뿐이겠습니까.
3: 와서 쳐다보면 땀 흘리 사는 거 보면은 내도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도 자식들한테 지금 엄마처럼 내가 우리 아들들이나 이런한테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좀 살살 쉬감세.
8: 내 힘 다는 데까지 하다가 말게.
3: 아이고.
1: 부모님의 사랑을 닮은 나무 아래 망중한입니다.
9: 몇 시에 식사하세요?
10: 3시 넘어서.
9: 3시 넘어서?
10: 네.

0: 열심히 일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함께해서 더 맛있는 밥상.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라죠.
1: 밥 많이 먹고 열심히 합시다. 네.
2: 그 대기점 때도 우리 아들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아들하고 함께 하셨다. 아들하고 같이 모니까 하셨다.
1: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 안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구해서 쳐다보면 혹시 좋아하실지.
0: 그럼요. 이만하면 즐거운 인생. 바다가 주는 대로 무탈하게 차태수 씨 가족의 여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3: 지금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그래서 도와드릴 어때요?
4: 아들이 있으니까 등등하죠.
1: 등짝! 소금이 이렇게 짜지!
5: 이걸 달다고 그러면 어떻게
1: 짜고 달라고는 안 했지. 정말, 정말.
6: 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본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8: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7: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9: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10: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11: 좋은 소식이 뭔데요?
10: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1: 나쁜 건요?
10: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9: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2: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13: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12: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13: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9: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손으로 토굴을 파서 집을 지었습니다.
1: 갈대 이런 거 여기 많죠.
2: 내 고래 사람입니다.
3: 동갤비 우리 동갤비 동미.
0: 세계에 새겨져 있는 그날의 기억.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의 기록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4: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출!
0: 홍범도 장군. 무장 독립을 이끈 압도적 존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 영웅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 땅.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삶의 기록.
5: 삶의 기록이
0: 가슴에 새겨 있는 그 이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찾아 떠납니다. 한국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카자흐스탄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반도 밖으로 이어진 한국사의 현장인데요.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를 만나러 가는 여정. 오늘은 대자연의 웅장함과 세련된 도시를 품고 있는 알마티에서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원지대인데요. 다양한 유목민족이 이동하고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기까지 수많은 민족이 강제로 이주해온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130개의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6: 카자흐스탄 역사와 문화의 심장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도심을 거대하게 둘러싼 텐산의 압도적인 산세는 100여 년 전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여천 홍범도. 너여의 일천천. 그의 존재만으로 능히 천명의 적과 맞싸울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0: 서울에서 약 4,200km 떨어진 알마티에 홍범도 장군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창립된 이후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지금의 장소에 왔는데요. 실제 홍범도 장군의 유품과 사진이 전시돼 있어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7: 이 홍범도, он как образец, который из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н воевал и который воевал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шей эт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 это царских там солдатов и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ообще воплощал в себе силу корейского духа. Он тоже для нас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талисман, как в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 как бы сторожит.
0: 원하면 이국 땅에서

0: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홍범도 장군은 어떤 인물일까요? 호기심을 품고 도심을 떠나 대자연 속으로 향합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하면 이 잘 차려진 제복을 입은 엘리트 장교나 명문가 집안의 무관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분제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함경도 북청에서 산포수가 되었고 뛰어난 사격술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1895년 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고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합니다. 산을 누비며 익힌 지형 감각과 사격술은 훗날 일본군을 상대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이고. 알마티 시내에서 한 시간만 달리면 펼쳐지는 웅장한 자연. 텐산 산맥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 불립니다. 만년설과 초원이 어우러져 있고 푸른 보석을 품고 있는데요. 빙하가 만든 빅 알마티 호수입니다. 텐산 산맥을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로 알마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양지입니다.
1: 하이,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 하이. 오. 안 무서웠어?
2: 네, 너무.
1: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2: 오케이. 보여줄게. 오케이.
0: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바위를 거침없이 올라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3: 날랜 호랑이 같습니다. 와.
0: 정말 대단한데요. 마진의 가족은 주말이면 빅 알마티 호수로 나들이를 온답니다.
4: 이기는 우리 솔로 뭐 차비래도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무서워? 와시 이름이.
5: 뭐 마하바트 빌드레다.
6: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5: I love you. I love you. 아마 오스면 아마도 керемет 거이. 아마도 오스면 керемет 투리스트로 오신 급결렛.
0: 텐산을 뒷산처럼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알마티 사람들이 부럽네요. 으쌰. 저도 알마티 방식으로 호수를 즐기려는데요. 마음보다 두 다리가 더 떨립니다.
3: 와, 어때요? 와, 지금 하늘과 가까워져서 그런지 경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1: 야,
0: 말을 잃고 보게 됩니다. 함경도 산악지대를 누비던 홍범도 장군에게도 낯설지 않았을 풍경입니다. 1919년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을 맡습니다.
7: 드디어 봉오동에서 일본 최정예 부대 월광 추격대와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이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봉오동 일대가 요 삿갓을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일본군이 월광 추격대가 우리 독립군을 쫓아온 것을 요 삿갓의 꼭지 전부.
0: 홍범도 장군은 유인부대를 보내 독립군을 우습게 보는 일본군을 골짜기로 끌어들입니다.
7: 이때 누가 나타났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전군 사격 개시!
0: 독립군의 집중사격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도관에 든 지신세가 돼 전멸합니다. 봉오동 전투는 치밀한 유인과 매복 전술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한 한국 독립운동사의 최고의 지략전으로 불립니다.

0: 그해 가을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은 청산 위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이후 항일 무장투쟁의 전성기를 연 전설적인 영웅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알마틴은 과거 실크로드에서 오늘날 유라시아를 잇는 길까지 오랫동안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오가는 교통망이 발달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국토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큽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현지인들은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한답니다.
1: 이곳 알마티역에서 출발해서 사막의 도시 크질 오르다로 향하는 열차인데요. 1100km, 무려 25시간. 와우! 꼬박 하루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아득한 길입니다.
0: 봉오동의 영웅이 머나먼 카자흐스탄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22년 모스크바역에 아시아 전역의 민족운동가들이 모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세를 논의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투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잇따라 패한 일본군은 강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독립군을 추격하고 한인사회를 탄압했습니다. 당시 독립군은 러시아 쪽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요. 내부의 갈등과 소련의 무장해제 요구, 무력 진압까지 겹치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독립운동 세력의 연대를 위해 모스크바에 모인 겁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길은 여전히 독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뜻밖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소련은 일본 첩자의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를 강행합니다. 고려인들은 살림살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향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알마티에서 크질 오르다로 향하는 기차를 타러 갑니다.
1: 이런 명절 때처럼 가족들도 막 타고 있고 지금 노을도 탁 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저도 기대됩니다. 와우. 아, 여기구나. 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침대가 4개가 있는 2번 방. 쿠페인데. 오, 이야. 짜잔, 오늘의 제 침실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짠! 이렇게 내리면 우리 피디님이랑 감독님들 다 잘, 우리 팀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 탁 이렇게 됩니다. 와, 한번 좀 누워볼까요? 오! 쿠션! 너무 좋아.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립니다.
0: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인데 그날을 생각하니 평범한 일상도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알마티에서 크질 오르다까지 25시간의 대장정입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오가는 철길을 따라 달립니다.
1: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이 짙은 어둠처럼 내려옵니다. 제대로 된 창 하나 없는 화물 열차칸에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가 있었습니다.
0: 그날의 열차 안에서 홍범도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력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지치지 않기 위해

0: 스스로를 다독였을까요?
1: 안녕하세요. 헬로.
0: 남부의 대표적인 노선답게 이용객도 많은데요.
1: 네, 헬로. 아유, 반갑습니다.
2: 뾰스키드스. 환영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잠시 들어가 봅니다.
1: 지금 이렇게 세 분이서 가족이신 거죠?
3: 저.
2: 아니요. 가족이 아닙니다.
0: 다정한 모습에 당연히 가족인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이랍니다.
2: 블럭디 실라스득다 손다이 음을 쓰름스
3: 다섯
2: 쉬리습 기대 비리면서 아만득 옛 만즈드 스솔 아만득 살림이트 스비 디임즈데 수단게 나르갓다 쉬리습 기대 비리면서
3: 쉬리습마? 가라샤이시마? 가라샤?
1: 아예
0: 카자흐스탄에선 예로부터 손님은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4: 드셔보세요.
0: 빵도 챙겨주시는데요.
2: 바우르삭.
1: 감사합니다. 한번 맛좀보겠습니다.
0: 처음 보는 사이에도 사람 사는 정이 묻어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강제이주 당시 굶주린 고려인들에게 카자흐인들은 빵과 먹을 것을 던져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글이 써 있어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0: 서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3: банка просто басха, оно индийский чай. Оно не басха, банк басхая. Кимчи, кимчи, сосын хе.
2: Пайдаланамыз біз, үйреніп алғанбыз.
3: Ана орысша острый блюдо дейді ғой, ашнені. Сол
2: корейстердің тағамдарын жасаймыз. Нені де айтатын ғой солай, корейсің сен дейді.
1: 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모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좀 닮았어요.
0: 고려인이 아닌데도 희한하게 닮았네요.
3: 하나 둘이 소이 너희 다스 야스 야코야 노스파? 원 가딘 사나간? 노스파? 원?
1: 아버님 어릴 때 고려인 친구들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3: 저는 지금 시작했네. 막다 걸까요? 소스 나나 жұмыс жағынан кезінде анау поледа еңбекқор бәрін соны көрсетіп кетті ғой кезінде бәрін жұмыс қазір соның бәрін біздікілер жақсы істеп жүр ғой сол
0: Корейлер мандырған салмын Қазақстан сарамдарға жоңғанбатын역саро нама ісімді Шықтанқаны қонса жұңыра 잠시 내릴 계획입니다.
1: 다음 역에 한 10분 정도 기차가 서는데 매점에 가서 도시락이나 요깃거리를 좀 사려고 대기 중입니다.
0: 약 2시간마다 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10분. 그 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1: 매점이 어디 있지? 매점이? 도시락을 사고 싶은데 도시락을 사려면
5: 하나 10% 하나
1: 저쪽으로? 네. 빨리 지금 가보겠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내에 지금 먹을거리를 사야 됩니다.
0: 낯선 장소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열차를 놓칠까 봐 걱정도 됩니다.
1: 찾았어.
0: 드디어 찾았습니다.
2: 어떻게 들어갈까?
4: 여기 위에서 주로 잡아야죠.
1: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줄을 서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서두르니까 카자흐스탄 분이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생선도 있고 빵이 종류별로 너무 다 먹음직스럽습니다.
0: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1: 요거 하나랑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저녁거리를 맛있는 빵을 샀습니다. 예. 와, 기대됩니다. 오! 와, 향기부터 벌써 끝이에요.

0: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1: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0: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삶의 방향을 맡겨야 했던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들에게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요? 그 밤을 헤아리며 잠을 청합니다.

0: 하나만으로도 횡단열차를 탈 보람인데.
1: 어김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던 홍범도 장군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크즐 오르다입니다. 카자흐어로 붉은 수도라는 뜻인데요. 홍범도 장군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도시입니다. 혼벤도.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후 80년이 지났지만 크즐 오르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장군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선 익숙한 세 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아, 너무 반갑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입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써있는 우리의 영웅,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홈벤도.
1: 카자흐스탄 정부는 90년대에 위인의 이름을 거리에 붙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고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청원했고 정부 역시 홍범도 장군을 존중해 홍범도 거리가 탄생한 겁니다.
2: 이게 배달을 시킬 때도 격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기 홍범도 1번지인데요. 짜장면 네 그릇이랑 탕수육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군만두가 막 서비스로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리 곳곳마다 혼벤도라고 써여 있는데 저게 누군지 아세요?
3: 저 불민. 마마 블레스파? 혼벤도 되게 품이게 블레스파?
4: 혼벤도. 공주가나. 송구 옛날 프리미어 나이트부터 몽고장아가 파트리옷 고감 카이렛 기레 카 무슨 문화 쿠시나 소야?
5: біз бұрын енді сол бізге қызық болды ғой осы көше неге бізге жаңағы кәрістердің япония аттары неге олайынан деп сол кейіннен оның ерлігін оның кейін бізге қызылордаға жасаған жұмысын бәрін білгеннен кейін біз оның атына берілгеніне қарсы емеспіз керісінше ризамыз
1: 현지인들도 홍범도 장군을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의 영웅이자 카자흐스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 우리만의 영웅이 아닌 이 카자흐스탄 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홍범도 장군의 거리를 발견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됩니다.
1: 두 나라가 한 사람의 역사를 나누고 있다는 게 이 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크즐 오르다 도심에 자리한 문화회관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공연과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1940년대까지 고려 극장으로 사용하던 터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김이리나 씨는 홍범도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연구해온 고려인 사회활동

0: 전문가입니다. 극장과 홍범도 장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연예술단체인데요. 강제 이주 정책으로 옮겨온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의 공연 문화도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낯선 땅에 자리 잡은 고려인들에게 고려극장의 공연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1: все спектакли бы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бсолютно. все спектакли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тому что все зн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не понима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тот период, когда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37 году.
0: 1939년에만 140회 공연이 열렸고 4만 5천 명의 관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말과 민요 가락을 담은 공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 그럼 막 고려인들한테 그런 고려인 공연은 굉장히 기다려진 일이었을 것 같아요.
1: Глоток воздуха. Я объясню,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по разговорам мамы, бабушки, то, как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ни ездили по колхозам, по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они выезжал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где проживали компактно, куда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корейцы.
3: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0: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고려인들에게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준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려극장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작품 가운데 반가운 이름도 있는데요.
1: 이 레지서 타이 첸둔 42년 가도 스펙타클 называлось Хонбомдо.
0: 극작가 태장춘 씨가 직접 홍범도 장군에게 항일투쟁의 경험을 듣고 만든 연극입니다. 사실에 충실해 달라는 장군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1: 이건 восторг. Это был восторг. Успех самой труппы, потому что достоверное изложение тех событий, в которы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части принимал Хонбомдо.
0: 시대의 영웅이 자신의 삶을 담아낸 무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 через спектакль донести до зр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идят в зале и смотрят этот спектакль, я думаю, что он испытывал гордость. Он испытывал гордость, которому он посвятил это дело,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это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Кореи.
0: 1920년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꿈은 이루지 못합니다. 머나먼 땅에서 자신을 그린 연극을 보며 일본군 총칼에 쓰러져간 동지들과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거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고려극장의 대표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어서 백스테이지를 보여주는데요. 초연 당시 많은 배우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을 겁니다.
1: 프리카스 21 марта 1939 года о том, что с 25 марта товарищ Хонбомдо принимается на работу театра в качестве временного сторожа с окладом в месяц 100 рублей.
0: 강제 이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군을 돕기 위해 고려극장 관계자들이 수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자신들의 영웅을 향한 고려인 공동체의 배려였습니다.
1: Посмотрите, это личная подпись

0: Он бен, да. И вообще никто не знал, что он генерал. Вот в самом театре это сотрудники театра, артисты театра, они не знали, что он генерал. Это вот сейчас мы знаем, да, а они не знали, что он генерал.
1: 아, 장군님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셨는데도 이 크줄 오르다에 와서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노동자로 사셨다는 게이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2: 1년이 넘은 나이에도 홍범도 장군은 다시 전장에 나서길 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직접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의지를 보였답니다. 세월은 장군의 앞을 막았지만 총을 들던 기계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0: который был поставлен в 1942 году, я думаю, для них это было открытие, что такой вот гер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герой. Я думаю, что они были восхищены 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к. Ну, давайте сейчас посмотрим.
2: 또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홍범도 장군의 모습입니다.
0: фотография Хомбомдо 7 июля 1936 года. Это фотография Хомбомдо из фондов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в городе Москва, Россия.
2: 1936년 홍범도 장군의 나이는 만 67세. 강제이주 열차에 오르기 전 찍은 사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를 호령했던 홍범도 장군이 눈빛만큼은 여전히 굳세고 또렷합니다.
0: Мне она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я смотрю на него, это мой родной дедушка. Оказался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героям Корея свободная страна.
2: 나라를 잃고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강제로 터전을 옮기고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려인들은 장군의 삶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크줄 오르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 크줄 오르다에 세워진 기념공원입니다. 유해가 한국에 봉환되기 전까지 이곳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0: 홍범도 장군의 옛 묘소와 흔적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알마티에서 크줄오르다까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2: 그걸다 방문했습니까? 그 전에?
1: 아, 처음입니다, 선생님.
2: 처음.
1: 예. 아유, 안녕하세요.
2: 딸이.
1: 아, 예.
2: 올려.
1: 안녕하세요. 예.
0: 멀리서 온 촬영팀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올해 나이 81세 고려인 2세인 김래프 할아버지입니다. 1993년 크줄오르다의 고려인 동포들을 중심으로 홍범도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김래프 할아버지는 20년간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홍범도 장군의 유언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바람은 이루어드렸지만 할아버지에겐 가족을 떠나보낸 듯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모두의 할아버지이자 버팀목이며 자부심입니다.

0: Пусть будет все хорошо.
1: Сонэнними, Хонбомдо Жангун. 님 장군님 손자니까 더 오래오래 사셔서 이런 얘기 많이 들렸어요.
2: 이제 크졸오르다의 장군의 유해는 없습니다. 김네프 할아버지를 비롯해 고려인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1: 장군님 배로 얼마나 자주 가세요?
3: Сейчас вот, наверное, год раза два-три вот когда вот ваши приезжают.
1: 오늘 또 손자가 와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3: Ну, я думаю, что уже останки и душа уже у него на родине, поэтому только здесь у нас остается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и тихая грусть.
2: 장군을 보내고 2023년 새롭게 단장한 기념공원입니다. 그 시대를 함께 보낸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리는 장소인데요.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자 민족의 장군. 절망 속에서도 고려인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3: 장군이 안녕하십니까?
2: 평생 장군을 잊지 않은 사람과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사람. 둘 사이에 말로 다하지 못할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3: Быть захороненным. И мы тоже, в общем-то, все эти годы ждали этого момента. Когда ваше тело и душа обретут покой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вам, за все то, что ваши труды не увенчались успехом. Мы рады за вас искренне.
2: 누군가 간절히 꿈꾸던 그날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할아버님이세요?
4: 아, все олимпийские чемпионы, чемпионы мира в Москве, все.
5: 누가 왔어요?
4: он приходит мне и стучится, давай, кушай, давай. 올림픽 орден.
6: 내 코레산입니다. 코레산인데.

0: 안전한 파스텔톤, 안전한 실리콘 재질,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요리를 쉽고 빠르게.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12: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3: 이거 실화야?
14: 에이, AI 같은데.
1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상한 인형.
1: 북한산에는 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150종 이상의 새들과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2: 선생님, 딱따구리도 있어요?
1: 그럼.
3: 우와,
2: 조윤호.
3: 어?
2: 선생님 설명 안 듣고 뭐해?
3: 아, 알았어.
1: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점심시간이에요. 밥 맛있게 먹고 동물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
4: 네.
3: 우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더 멋있다.
2: 맞아.
5: 사진 보내줘.
3: 어? 안녕. 이거 줄까?
2: 동물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된댔잖아.
3: 아, 맞다. 미안.
6: 응? 도망 안 가네?
3: 안녕, 토끼야. 어? 어?
2: 조윤호!
3: 어?
2: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
3: 멀리 안 가.
2: 정말?
3: 어? 아, 저기 있다.
6: 이쪽으로 갔는데.
3: 어?
6: 어디 있지? 저건가?
7: 어디 맛점? 아, 뭐지? 하라리오!
6: 뭐였지? 아무것도 없네? 어? 이건 뭐야?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어디? 아닌가? 이런 인형은 처음 보는데.
3: 윤호가 왜 안 돌아오지?
5: 우랑이라도 만난 거 아니야.
2: 내가 한번 가볼게.
5: 윤호다.
3: 뭐하다 오는 거야? 그냥 저기.
2: 그런데 그건 뭐야?
3: 아, 숲에서 주웠어.
2: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걸 뭐하러 주워왔어?
8: 다들 모이세요.
9: 우리도 돌아가자.
2: 그걸 왜 넣어?
3: 그냥.
1: 자, 차례차례 올라타세요.
9: 출발합니다.

0: 산에 갔다 왔더니 힘드네.
1: 그게 뭐가 힘들어?
2: 어서들 오너라.
0: 다녀왔습니다.
2: 그래, 세나도 잘 갔다 왔니?
1: 네. 포근아, 안녕. 윤호야, 내일 봐.
0: 잘 가.
2: 들어가자.
0: 네.
2: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 알지?
0: 네. 이게 있었지? 포근아, 이거 뭔지 알아? 안 돼. 여기 놓자. 맞다. 손 씻어야지.
3: 아휴, 강아지 녀석. 자, 빨리 돌아가자. 너 거기 있었냐? 난 돌아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조용하라니까. 착하지. 아무도 없지. 가자. 살금 살금.
2: 보그나, 왜 이렇게 지져? 뭐라도 있어? 그건 뭐야?
0: 아빠, 그거 제 거예요.
2: 아, 그래? 세탁 좀 해야겠네.
4: 다녀왔습니다.
5: 포근아, 안녕?
0: 다녀오셨어요?
2: 왔어요?
5: 네.
2: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
5: 고마워요. 산은 올라갈 만했어?
0: 그럼요.
5: 우리 윤호 다 컸네.
3: 아휴, 이런 꼴을 다 당하다니.
5: 맛있다.
0: 네, 맛있어요.
5: 이것도 좀 먹어봐.
3: 살금 살금.
2: 그거 세탁하고 있었는데.
0: 고마워, 포근아. 저 올라갈게요.
2: 밥 다 먹어야지.
0: 다 먹었어요.
2: 원 녀석도.

0: 꼼짝 못하고 있었더니 뻐근하네. 여기서 자고 있었냐? 쉿! 정말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 보자.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 조용히 해달라고.
1: 포근아, 안 자고 뭐해? 뭐가 있어? 응? 인형이 왜 저기 있는 거야?
2: 이런.
3: 조용히 하라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줘.
4: 난 해치야.
1: 해치? 그게

0: 이름이야?
1: 응.
2: 하라리오!
0: 우와!
2: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인간들은 모르지만 선계인들이 살고 있는 선계가 있어.
0: 선계?
2: 응. 그 선계와 인간 세상을 오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북한산에 있는데 선계인들이 여기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거나 거꾸로 인간들이 선계로 넘어가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그 통로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곳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래 구경을 해봤어. 그런데 인간 세상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나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던 거야. 그때부터 난 가끔 몰래 북한산으로 나갔다가 동굴로 돌아가곤 했어. 어디 맞죠?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내 정체를 인간에게 들키게 된 거야. 내가 동굴을 나와 인간에게 들킨 걸 선계에서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러니 제발 비밀을.
3: 윤호야?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괜찮니?
0: 아무것도 아니에요.
3: 그래? 잘 자라.
0: 네.

0: 이어서 모두 함께 구순우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트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신비한 돌 레시피 스톤.
1: 이곳은 냠냠 시티. 만약 냠냠 시티에 위기가 오면?

냠냠 시티에서 데이트 칠 요리를 만들자.

0: 뭐지? 많이 바빠?
1: 네, 무지무지 바빠요.
0: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어때?
1: 그럴까요? 안녕, 내 이름은...
2: 네, 신선한 냠냠 카드들을 어서 가져와.
1: 네! 지금은 용용 레스토랑에서 용용 요리사님의 보조를 하고 있지. 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는... 히어로 협회 신호다. 용용 요리사님, 퇴근 시간이라 가보겠습니다.
2: 잠깐, 남은 냠냠 카드는 주고 가야지. 짠!

0: 슈퍼잭!
1: 너무 늦게 받는군요, 슈퍼잭.
0: 죄송합니다.
1: 명심하세요. 무명 히어로일수록 성실해야 해요.
0: 그럼요. 알고 있어요.
1: 냠냠시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서 출동해요.
0: 도움? 네, 출동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히어로 폰트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어.

0: 슈퍼잭, 이래서 히어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어?
1: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박물관에 궤도 폭스의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2: 나는 궤도 폭스. 오늘 냠냠시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훔치겠다. 슈퍼잭, 나 잡아봐라.
1: 박물관이 위험해요. 어서 출동해요, 슈퍼잭.
0: 박물관 노리는 악당이라니. 히어로

0: 포인트가 많겠는데?
1: 궤도 폭수! 내가 있는 한 어림없다!
0: 슈퍼잭, 박물관은 반대쪽이야.
2: 누구야?
3: 몰라, 슈퍼히어로래.
1: 어서 나와라, 궤도 폭수!
4: 저기 궤도 폭스의 경고장이다.
1: 열심히 날 찾고 있군, 슈퍼제. 하지만 날 잡을 수 있을까? 궤도 폭스! 벌써 박물관에 숨어들었나?
5: 슈퍼제, 여기도 경고장이 있어요.
6: 슈퍼제, 운동 좀 해야겠어. 배가 많이 나왔네.
1: 요즘 조금 바빴다고.
4: 슈퍼제, 여기 경고장이. 여기도 경고장이. 여기도. 여기도요.
5: 여기도.
4: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1: 경고장 좀 그만 가져와요.
4: 정말 여기에 궤도 폭스가 나타날까요?
1: 틀림없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유물은 보석 달걀이니까 여기에 꼭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와, 너무 예쁘다. 달걀들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우와, 이렇게 큰 달걀도 있다니. 우와, 너희는 뚱뚱 치킨이잖아.
2: 어떻게 알았지?
1: 누가 봐도 뚱뚱 치킨이잖아. 이 녀석들, 그럼 궤도 폭스의 정체는?
4: 스승님,

0: 자기야, 어서 날 좀 꺼내줘.
1: 누구세요?
0: 난 냠냠시티 박물관장이야.
1: 그런데 왜 거기에 계세요?
0: 궤도 폭스가 날 여기에 잡아놨어. 지금 유통하는 시한폭탄이 장치되어 있다고. 똑딱똑딱.
1: 예? 시한폭탄?
0: 유통은 저 열쇠가 필요해.
1: 너무 무거워.
0: 서둘러, 폭탄이 터진다고. 똑딱.

0: 이게 뭐지?
1: 이건 내 거야.
0: 어? 어?
1: 수고했어, 슈퍼잭.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
0: 어? 제 이름을 아세요?
1: 당연하지. 유명 히어로잖아.
0: 아이, 그렇게 유명한가?
1: 자, 이쪽을 봐. 카메라를 보라고. 움직이지 마. 웃어요.
0: 네? 짜잔!
2: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열쇠가 무거워서 틀 수가 있어야 말이지.
0: 으아! 레오박사! 힘이 안 들어가.
2: 소용없어. 너를 위해 만든 특수 감옥이거든.
0: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2: 세계 정복! 아주 먼 옛날 음식에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었지. 신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요리들. 드디어 오늘 내가 찾아낸 거다. 그 신들의 요리들을 기록한 신비한 돌. 레시피 스톤. 이 레시피 스톤에 맞는 냠냠 카드들을 꽂으면 나도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0: 안 돼.
2: 뭐야?

0: 슈퍼제 레벨업!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1: 예?
0: 뭐해?

0: 슈퍼잭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또.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출동!

0: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노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코어를 지켜냈다.
1: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코어를 보호하는 거다.
0: 우리는 백선터, 아니 데모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2: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0: 제모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그자!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0: 넌 누구야?
3: 누구냐고? 설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0: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3: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사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0: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3: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0: 세상에, 말도 안 돼!
3: 루시오!
0: 로디, 무사했구나!
3: 그럼! 잠깐, 이 녀석 퀀텀 랩터 맞지?
0: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3: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흑자, 흑자. 파라디스크 볼륨 워워. 진정의 티렉스. 다이노 실드로 가자.
0: 잠깐만! 나도 같이 가!
3: 너도 임무를 5만 개쯤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0: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3: 그러시겠지.
0: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여긴 뭐하는 곳이야?
3: 여긴 다이노 실드야. 트렉스 잘 가.
4: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3: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4: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0: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3: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0: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4: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0: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4: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실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0: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4: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3: 왜 하필 저예요?
4: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3: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4: 퀀텀 랩터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3: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5: 우와!

0: 여긴 다이노스랑 완전 똑같네.
1: 다이노스? 그게 어딘데?
0: 다이노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아, 간지러워.
1: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0: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1: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0: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1: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 공룡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1: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0: 그렇다니까.
1: 어?
0: 아기 푸처런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어.
1: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2: 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0: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3: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1: 아, 또 시작이네.
0: 재민? 재민, 어? 나야! 루시오!
3: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2: 맞아, 설명해!
0: 재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1: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몰랐던 거고. 기분 풀어 푸테라.
3: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0: 정말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1: 그래, 맞아, 제이민.
3: 퀀텀 랩터?
0: 제이민, 너 괜찮아? 대체 왜 이래?
3: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1: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주셨고.
3: 그건 직접 상대해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네가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1: 루시오, 할 수 있어.
0: 뭐? 제이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3: 싸워?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푸테라 에로, 발사!
0: 왜 날 공격하는 거야?
3: 푸테라, 썬더 포켓!
0: 제나, 좀 말려봐!
1: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3: 제나, 썬더 포켓!
0: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1: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0: 좋아. 정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노 슛! 변신!
3: 그럴 줄 알았어.
0: 변신 시작!
1: 루시오, 뭐 하는 거야?
0: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1: 퀀텀 다이노 파워! 네 퀀텀 다이노를 불러!
3: 이제 끝장을 내주지! 헤라, 썬더 포켓!
0: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1: 우와,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0: 으아! 이게 뭐야?
1: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 슈트 변신!
0: 다이노 슈트! 변신!
4: 말도 안 돼.

0: 이거야?
1: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울트라 스카이폴!
0: 이쯤에서 끝내자고!
2: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 하잖아!
1: 울트라 썬더 브레이크!
0: 어, 이런... 안 돼!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0: 자,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얘들아,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지.
2: 맞아. 그동안 딩동댕 요정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들 중 특히 더 재미있는 노래들만 쏙쏙 골라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
3: 이름하여 다시 부르는 딩동댕 힙송. 아니 근데 그동안 재미있는 노래들이 엄청 많았잖아. 뭐부터 불러볼까?
1: 그건 지아가 알려줄 거야. 힌트 소녀 나와주세요.
4: 안녕.
3: 아, 저게 뭐지?
2: 저게 힌트인가 본데.
3: 이렇게
5: 두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1: 아! 정답! 지!
3: 풍!
1: 가! 조! 오! 제품 가격!

0: 딩동댕 히트송. 첫 번째 노래는 지풍카도.
1: 이 노래 부르면 그냥 막 용기가 불끈불끈 솟는 기분이야.
2: 자, 그렇다면 용기가 솟으면 어떤 말을 하지?
0: 어? 난 할 수 있어.
1: 도전 파이팅.
3: 걱정 마, 괜찮아.
2: 오, 그래서 이번에 부를 노래는 바로 괜찮아요.

0: 꽁꽁 마녀가 심술 부려서 우리 다 꽁꽁 얼어버렸었잖아.
1: 맞아. 꽁꽁 마녀 진짜 무서웠는데.
2: 아, 그렇든 지금은 꽁꽁 마녀님이 그립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꽁꽁 마녀님이 찬바람을 쌩! 쌩! 불어주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3: 와, 정말.
4: 그럼 우리 꽁꽁 마녀를 불러보자. 다 같이.
5: 오호딩딩!
6: 나는 내야 뭐든지 꽁꽁 얼려버리는 꽁꽁 마녀. 너희들을 모두 얼려버리겠다!
0: 진정하세요, 마녀님!
6: 진정해? 그럼 나 왜 불렀어?
2: 꽁꽁 마녀님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꽁꽁 얼어붙는 찬바람을 쌩쌩 불어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요.
4: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6: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히컷 더위 아무것도 아니지. 꽁꽁 찬바람 불어라. 꽁꽁.

0: 마녀의 엄청난 파워가 정말 대단해요, 마녀님. 근데 꽁꽁 찬바람은 불게 할 수 있어도 흰눈이 펑펑 내리게는 못하시겠죠?
1: 참나, 위대한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러마 흰눈을 내려라, 꽁꽁!
2: 흰눈이라 핀데?
3: 날씨가 더우니까 눈 대신 비가 오나?
1: 아니야. 꽁꽁 마녀의 파워가 이렇게 약해질 리가 없어. 꽁꽁 마녀 파워 충전! 그러마 흰눈을 내려라.

0: 그래도 꽁꽁 마녀님이 비를 내려준 덕분에 달팽이가 외출도 하고 다행이다.
1: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귀여운 동물 노래도 참 많이 불렀냐? 개구쟁이 개구리 개순이,
2: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던 아기 염소들,
3: 늑대 꼬임에 빠져버린
1: 아기 오리,
0: 그리고 꿈속에선 뭐든 다 되는 문어.

0: 이 노래 부르니까 개순이 보고 싶다. 개순이 잘 지내겠지?
1: 그러게. 아, 너흰 또 누구 보고 싶은 친구 없어?
2: 나 있어. 신데렐라.
3: 아! 변비로 고생했던 그 신데렐라. 그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왕자님과 춤을 추다가
4: 신데렐라, 나 아무래도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신데렐라,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소. 그러니 이 냄새는 여봐라, 이 궁전에 독가스를 살포한 자가 있다. 당장 잡아오거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여봐라, 모두 코 막아.
0: 아유, 그게 다 신데렐라의 변비 때문이었잖아.
1: 맞아,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이런저런 똥이 다 잘 나오는 건데.
4: 신데렐라, 대체 어디 있는 거요?
3: 까꿍! 그 유리구두 내 건데.
4: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어요. 그 지독한 가스 냄새, 실은 제가...
4: 이제 나 다 알아요. 누구나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이제는 잘 먹고 똥도 잘 누는 거죠?
3: 아이,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5: 황금빛깔 노란 똥을
3: 넣는걸요.
4: 좋아요, 좋아요. 그거면 돼요. 나의 사랑스런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0: 내가 얼마 전에 신데렐라랑 얘기했는데 지금은 변비 싹 다 고쳤다. 밥도 잘 먹고, 아, 채소를 아주 많이 먹는다던데.
1: 우와, 그거 정말 다행이다. 채소가 몸에도 좋지만 맛도 아주 끝내주잖아.
2: 어? 채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떠오르네. 요리 천재 그분!
1: 내가 아는 그분?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제발 씨란!

0: 노래 부르니까 댕댕님이 해준 요리 또 먹고 싶다.
1: 그렇게 지아가 원한다면 당연히 만들어주지. 대신 유치원 다녀와서 와!
2: 축제다 축제.
0: 그럼 빨리 유치원 갔다 와야겠다. 요정들 오늘도 신나는 노래 많이 불러서 너무 즐거웠어. 나 갈게. 안녕.
3: 안녕.
4: 유치원 다녀요.
5: 아이부터 어린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6: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그래?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1: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1: 아이고 없다.
0: 홍지레빗 퀴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3: 얜 집 없어?
4: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Kia. Movement that inspires.
1: 사라진 바지.
2: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1: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3: 잠들라!
1: 전!
2: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어둠이 달을 삼키는 가장 어두운 밤, 천지 대장님을 깨울 수 있어. 천지 대장님!
1: 개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0: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1: 600년이라.
0: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1: 그래?
2: 거긴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에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뿅망지로야!
4: 모모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요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5: 딴 요리하면 안 돼?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하하. 내가 만든 가지 요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2: 아.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릴,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자. 사라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 발 늦은 것 같아.
7: 천지대장님! 또 갇히시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7: 예!
8: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9: 네, 대왕별님.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채소시키 끝. 그럼 이제 가지를.
4: 어? 가지가 어디 갔지?
3: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4: 못 봤는데. 잘 찾아봐.
3: 어디 간 거야?
4: 한글용사 아이야?
10: 놀라지 마, 얘들아.
3: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1: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0: 고음이요?
1: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0: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계?
1: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0: 아, 모음 마법진요? 우와,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2: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1: 기역,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0: 기역, 지읒? 기역 지읒이면 감자?
1: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0: 그럼 아! 공주 아니야?
2: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0: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3: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0: 그럼 혹시 가지?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3: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2: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0: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 어?
1: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2: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4: 응?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0: 근데 왜 다시 풀렸지?
1: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0: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아,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3: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4: 저기 개울에 기억 지읒이 있어요.
0: 아, 저건 가재예요. 어? 저기도 기억 지읒이 있어요.
1: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5: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3: 개벽?
4: 개벽?
3: 천지의 부하야.
5: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이야!
1: 거기서 욕망치로 지진!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가지는 내가 가져. 오.
5: 어? 천지? 천지?
6: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0: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1: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2: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3: 알았어.
7: 바다라 뿅망치! 대리 회의 주어

0: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2: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0: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1: 좋아.
2: 한글 용사 아 이 야.
3: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대적이 살려요.
4: 두고 보자. 아이야.
5: 천지가 도망갔어.
6: 작전 성공!
5: 모음,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7: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0: 비긋, 아, 다.
5: 가지를
2: 모으다! 모으다.

0: 최선을 다한대.
1: 아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0: 이.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돼.
3: 네. 기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음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1: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자음이 형 왜 안 오는 거야?
2: 모험아! 어?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3: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슝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2: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3: 오, 좋다, 좋아. 레이저빔!
2: 이번엔 내 차례!
3: 주먹 로켓 발사!
4: 나도 로봇 간다.

0: 귀엽다. 우와.
1: 이렇게
2: 우와.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3: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2: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3: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손 씻고 오자. 그래!
6: 아,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미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7: 아이야!
8: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7: 또요?
9: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5: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9: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2: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어?
3: 자음봇?
2: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4: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2: 이 천지, 내 자음봇은 어떻게 한 거야?
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0: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태벽봇.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1: 우와, 로봇이 엄청 커졌어.
2: 내 자음봇!

0: 이제 자음보다 아니라 개벽보시거든.
1: 아니야, 어서 내 자음봇을 내놔요.
2: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타!
0: 개벽봇 막아!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하! 하!
2: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어?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 빔 발사!
1: 자아마, 모우마, 괜찮니?
4: 네.
3: 이번엔 주먹 로켓 발사! 오! 오!
2: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용서! 아용서!
3: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0: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4: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2: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5: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모은 마법진!
6: 지읒, 오, 조!
1: 지읒, 오, 이응, 종!
6: 조종!
7: 로봇을 조종하다!
5: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3: 에? 뭐지?
5: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8: 자음봇! 이리 와!
3: 태덕호,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5: 레이저빔 발사!
8: 잘했어, 다음번.
9: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10: 나 한글!
7: 나머진 내가 쓸게.
10: 쇼!
7: 욕망치로 오!

0: 한 번 더. 끝. 슛. 욕망치로 오.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오를 만나 로. 기읍이 우와 시옷을 만나 곧. 로 곧.
3: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4: 맞아.
5: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6: 아, 청소하는 로봇?
4: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5: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3: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5: 뭐야? 예!
4: 레이저 오미! 레이저 오미!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7: 로봇!
5: 로봇!

지구 영웅 헌개맨.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캐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시계탑의 도깨비불.
2: 어떻게 또 빠져나간 거야? 골든 AI, 이번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줘.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3: 네, 주인님. 월드우즈 본부는 망가졌지만 대신 맥스의 슈퍼박스가 슈퍼윙스를 돕고 있습니다.
2: 그 말은 맥스의 슈퍼박스가 녀석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3: 맞습니다. 게다가 슈퍼박스에서 나오는 슈퍼윙스 볼이 명예 홍보대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맞서 싸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2: 맥스를 여기로 데려와야겠어.

0: 골든 AI, 배트가 만든 것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게임을 준비해.
1: 알겠습니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드리죠.
0: 거기 딱 기다려, 맥스.
2: 나도 베티의 게임 속 세상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다음엔 나도 꼭 데려가줘.
3: 장담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겪어보고 나면 다신 그런 말 못할 거야.
4: 그래, 맞아. 우린 게임 속에 평생 갇히는 줄 알았다고. 어?
5: 호기, 아리, 도움이 필요해.
4: 오빠, 무슨 일이야?
5: 미넨 시내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도깨비불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얘들아, 빨리 와서 도와줘.
3: 알았어, 금방 그쪽으로 갈게.
2: 얘들아, 꽉 잡아. 독일 민헨으로 지금 바로 출발!
6: 어? 어? 이 이상한 불을 어떻게 꺼야 하지? 어? 또 사라졌잖아. 난 최고의 소방관인데 어떻게 이걸 못 끌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없어. 어? 얘들아!
4: 루니!
6: 너희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3: 안녕, 루니. 오랜만이야.
4: 오빠, 도깨비불은 어디에 있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
2: 그런 게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돼.
6: 어? 저기 봐!
2: 으아, 이럴 수가. 정말 도깨비 불이 있잖아.
6: 이번엔 반드시 불을 끄고 말 거야. 어, 으아, 불이다, 피해.
7: 뭐야, 이건 도깨비 불이잖아.
8: 도와줘.
3: 조심해.
8: 고마워, 호기.
3: 다들 괜찮아?
4: 머리에 불이 붙었어.
3: 머리에 뭐가 붙어? 불이잖아. 내 머리에 불이 붙었어.
6: 진정해, 호기. 내가 바로 꺼줄게. 슈퍼 물대포 스프레이 액션.
3: 잠깐! 하나도 안 뜨거운데?
6: 어? 그게 무슨 소리야?
3: 어? 이거 홀로그램이야!
6: 홀로그램이라고?
4: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럼 홀로그램을 없앨 방법이 필요하겠네? 오빠, 홀로그램 불을 어떻게 끄는지 알아?
6: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떡하지?
2: 걱정하지 마. 완벽한 도구가 있으니까.

0: 잡았다!
1: 우와! 이거 완전 최고인데?
2: 이제 홀로그램 불꽃들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을 거야.
3: 좋았어. 지금부터 도시 곳곳에 퍼져있는 도깨비불을 싹 다 정리해보자고.
0: 그러자! 맥스랑 나는 앞 도로에 있는 도깨비불을 책임지고 없앨게. 너희는 지붕 위에 있는 도깨비불을 맡아.
3: 알았어. 이따 보자.
4: 우와, 이 레이저 총 진짜 좋은데?
3: 게다가 아주 재밌어.
1: 어?
3: 조심해! 어? 뭐야? 불이 커져버렸잖아. 아리, 동시에 공격하자.
4: 좋았어. 레이저 총 맥시멈 파워!

0: 됐어! 역시 우리 남매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1: 남매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자고.
2: 홀로그램 레이저 총 발사!
3: 꼭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은데?
4: 완전 재밌다! 야호! 퓽퓽!
3: 도깨비 불이 늘어나고 있어.
2: 나한테 맡겨. 홀로그램 레이저 총 발사. 어?
4: 우와. 와. 아. 고마워 호기.
0: 얘들아. 동쪽 도깨비 불은 깨끗이 정리했어.
1: 남매 파워를 최대로 발휘했지.
2: 잘했어. 이쪽 도로도 정리됐어. 그럼 다음은 어디야? 어?
1: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건가?
3: 우와, 이거 정말 게임 같은데. 게임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
0: 누가 미넨을 이런 게임으로 만든 거지?
2: 아직은 모르지. 응? 하지만 이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알게 될 거야. 가보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1: 이건 그냥 홀로그램이에요. 진짜 불이 아니라고요.
2: 어? 저 친구는 왜 안 피하지?
5: 저게 뭘까?
2: 저기 말이야.
1: 호기!
2: 미안해, 겁지려던 건 아니었어.
5: 괜찮아, 좀 놀랐을 뿐인데 뭘. 난 타냐야.
6: 안녕, 타냐. 만나서 반가워.
5: 나도 만나서 반가워.
2: 근데 타냐,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
5: 난 매일 글로켄슈필 시계탑을 보러 오거든. 근데 오늘은 꼭대기에서 이상한 빛이 나고 있었어.
6: 이상한 빛이라고?
2: 흠, 지금은 안 보이는데?
5: 기다려봐. 곧 나타날 거야. 어? 봐! 저기 보이지?
1: 도깨비 불이 시계탑 꼭대기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3: 내가 탑 내부를 조사해볼게.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함정이 가득해.
0: 내가 직접 꼭대기에 가서 확인해 볼게. 뭔가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
5: 안쪽에 계단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어. 걸어서 올라가면 돼.
1: 어서 올라가 보자.
5: 좋았어, 아리.
0: 출동!
2: 맥스, 금방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3: 나만 두고 간다고?
2: 우와, 이게 뭐지?
5: 이건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추야.
2: 왜 양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야?
5: 이 추가 움직여야 시계 전체가 작동하거든.
1: 우리가 추를 멈춰볼까?
5: 어? 안 돼. 하지 마. 이걸 멈추면 시계 바늘도 멈추게 돼. 탑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나한텐 아주 소중한 곳이거든.
1: 알았어. 그럼 시계 추를 건드리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네.
0: 근데 움직임이 빠른데?
2: 대신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해. 타이밍만 제대로 맞추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모두 준비해. 다냐는 나랑 같이 가.
7: 하나, 둘, 슈퍼 윙스. 여기까지 무사히 오다니 제법인데. 하.
6: 골든보이?
7: 그랬나야.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5: 어쩌지, 시계추가 여러 개로 늘어났어.
0: 게다가 추마다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이 모두 달라.
1: 상황이 어려워졌어.
2: 진짜 시계추는 하나뿐.